0: 제미니 제미니 딱당 참음상어 개별보장랑도 숨쉬지는 바 띠지시스뻔니고 가이순다 개부름 뭐지 멋있을라도 되게 땅미상 랑레 중무 담배 용시디 롱지 베겐 강게 용시민 개별보장랑도 숨쉬지 너바 축제 총회 되는데 라펜더 중무랑 친을래
1: 그래

0: 아줄라 딘제기베 내줄라 심지어 탐제지신기 꽃새유도 송아래 내제롱나 말레사 중부 샹발라제 내초티 신차마티 수시유 훈야 꽃새차외유롱라 초거야치게부끌롱유 타야미드 타뇨드조 진주니보 꽃새유드조
1: 说先见主不错，其实一看那么有吞心呢，大家如数过线有的着。

개새 공기 때문에 다 동매 맞지 있나? 개새 개새는 니 냠도 주지 라시마나 딘딘 꽃의 속수 주의길이 하리 꽃의 속수 다치자 집해 거울 꼭두 개새 저와 동안 미치수양 다 동달래미 맞지 있나? 다 개새 뉴토제 주민둠나 개새 묘한 개별 내주다 겐지 빼사구리 틀레라 뉴토 포장 눈도 개새 주민둠이 있다 가시쇼

0: 진정 아대상 해지시 군족히 계세 투일라 기다 팔체 매바쇼 준비를 보지
1: 준비를 보지 계세 소화 좋게 민지 조 포장도 줄수
0: 겨보 뉴터야 치쇼
1: 가세쇼

0: 我们来继续用了人家马上来就没人家的一个人当山山头家让山没事谁给干不长呀看他们这铁口热情没打他走打过住汉山用我让子孙呢给我走我让子孙的咱们也得了人家马上给山秀今天想明年谁想给他送你一杯来女的缺铁看住
1: 계세기기 세년자 소주슈 마스네 토종 마스에 개부터 길라이 계랑 등이네

0: 三年呢，阿们全部是被露西提生两只，写的哪里呢？儿子阿们拉，去让康图修语，婆母爷阿们去让古内地语，婆母阿拉经济西谈，经济西谈是露西去写起哪里也看不到，俺俺去参加没用去个阵地呢，对南面写特朝西一些，俺去空了江边走啊地呢。
1: 지세파토 내시시 진지 모용 구수 세타용외 민둔쇼 아지 아마라 키랑 탄다 칸도 쇼유타 포몽에 아마 키랑 코네 대유 포몽알라

0: 교류 놈 퇴례 스빈기 신리 퇴례 진 피기기 미빌 교류 유지 모두 진도 켄데 퇴례 돕시르 동치 스빈기 교룬 딥주니 레뉴 파르기 시지진기 퇴례 코지 후르다 되유 기급티 퀄리티비 교류 놈 치종 켈레 조위 마조 치비 이완 구부타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켈레르 규림 시비 딥주타 톡바 린 마주 유지 코트에 다 뷰즈레 등진 체바다 튜총 산에디기 리주비 진뉴 추제 토르다유 켈레테다기 차츠비 치종 차와르디니 스빈기 규르눔 촘지 까길레 주디 튼젠 점링기 사조 카드 치종키 촘지 괴바탄 제주비 촉지 티웨 남아진도 규로지유 민가라 스빈기 교류 놈 튼례레 송경 투비 통미 튼귀 숨주 소지기 민타 송겹 투비 사감기 천다 숨유버시 기급 대교류 튼기기 기급 앙 시바르 리바탄 튜송 에비지기 커스로 치동기 기급 치슈 경시 민가라 아지리 커스로 튼제 기급 단서구 굽줄 하잠라 치동 치규버탄 기급 티 치동 송비 튼조기 조지 시윤바 나스디 녜돈이 생을로로 커스로 치동 치체 아고르 통지로 시신윤 Kazur tuyun le piye gele gundi dongchi ajiri ye niwe lo xie zhin ro gyur ki si ju mangpo tuyunba ta. Tiye na Kazurun dipzu gyadar ki chashi ta Kazur tuyun le piye gege namjaan so cundu. Kazur tuyun le piye gege chargo yu shirsung ajiri ye Kazur tumji le nun so zhi ta chomri nir yong ki chagin yong yur nga zu ne. Kola zhi biyun zhe ju chomri gui gu sabadan canba ta Kazur tuyun zhe ge sor nu rin da ta ji yong ki benjiru penje chero dongxin yu ji xin du.
1: 年些狂老阿弗里克开普七零创作期主席法洛克三个月接着谈林奇格阔了十倍人心期镇落年心盲途出发他给及推波苗子起来更多忙为给中国阔了十倍居共出国阔了十倍居共了阿尔维凶论给不他推过仓途东期中国老者谈中国趋势继续培育阔了十倍居共出国密云宁 体会熊唱陆团体阔了十倍居共马拉准备滚地动画他娘准娘准娘准接给阔了十倍居共那不行我们就是切个体验别埃弗里克也可区别阔了十倍落脚也可不了推年开前点月季送也不行法洛克阔了十倍居共马拉就聚了滚地动画呢推着皮克给冬米偏向行事
2: 他又给阔了十倍居共马拉了透过面仓瓦塔陆塔米吞别恰些忙不越了拉巴尔托努不确给克布拉列乔甘人路塔松贡人路朗林达涅乔马人路了得地侧亲随便阔了十倍居共起猜疑你日行为谁推脱中心月咸阳埃弗里克给克不随便假期皮克中心别给克布了阔了十倍居共吹给 村七人心态给出学完对接给没当位陆团体日数抗力我用干完的口语语计算不谈法洛克阔了十倍居共出国命运内念着给错给给及列团出对外努不断把给不切的给克不开启念着给错所充满了不随了的年阔了十倍居共马来给给住他足用了学把上帝七国的体验 阔了十倍居共出席，地位都是千不安逸。阔了十倍居共了资送学规别杂团堂，其他他们这三些钱越级送多。法洛克，阔了十倍居共出国，端开人心去批给了通勤七八天，加起批给中心被给克了村呢，推人开钱点越级堂。况且阔了十倍落脚给克呢，阔了十倍居共了收看堂，立即不看开钱是也不堂。阔了十倍居共。

0: 마자 승문구에 상가 마자 파식지 파식지 결안스득이 안조 공공전 유자 러할라즈 반나마드 내가 당하니 마드링이 가두가라 마냥들이나 반가웨 끈구가라 마차지 내니가라 마싱도스 뭐 패지요리 제단 결안스 때문다지 파식지 양추롭지 카디 봉제다 미국도레스 전두티책마다 오데 또 칸에 마담제 양군네 수수수리야 왜마요 아 시승에 상가마자 승부에 바시 바시 바시 상가마자 승부에
1: 삼딜 뻬자친키 칼레년 베스남 베기초 네니 송조절라 데모다와조시 나참 처구조규 가디달당소
2: 보나바지
0: Лайл.
2: Кончам, позуш.
0: Лолос, кумай.

0: 신앙주 세모난서 뭔가 바이오스 피긴디 수이나 아. 요.
1: 고쇼주 니라라 쇼죠. 랑에 포모디.
2: 랑아니.
0: 세. 야, 부도. 야, 시다. 도가. 天哪, 랑个明亮, 가르쳐요, 아.
2: 라니에미라, 좀비기 쓰기요.
0: 좀비기? 라할라즈바나마데나가장아다와가미고세모갈라만난사가데 내닝갈라마신조시모페바갈라마두베지세바가잠지툴라바 아이다다르 공기 찌우르조 제잠베미완치베 라쿠베치동아제 쵸모딘데시와 난치마

동거리 카지 인수나 야센 공생을 주리 카지 인수나 아 님은 카시에지 선주 딘지 투수 비지 제제 아니 치로로야 유고 주어라 다 계시 투수 균 정부지 유고를 좋아해는야 아 디체고리 견제관에야 이기치 소수 서이 개고로와 다 딘지 인도 선바 단다 아 견제기 도담디가라 아 최대도 단야리샤 제자다 유고 내년 강된주르바다 아 니도 니즈주 류기다 가르소레직 속배기 유고로 견제기 비드윈 마이 딘제직 피주 체급에 랑제 딘제 뜸바타 다근의 신이다 직 유고기 견제디 서이 접속으로다 직 지단의 제시는 첸딩스기도와 반항어다 수수 아 최야부지 체서도서바 아니 서이 계고로와 디 체딘도 담바 다 유고리아 주디 담바

0: 당하나 주 요고넬렌 강된스 계시 아 레거 야구 채는 구이자 직다 계시 아 레거 야구 마치에바 차샤나 아니 이든 쇼보다 채번네 거지 딘제직 제제다 하나 주 림바예 봐 당하는 시 리예제 더그 토담 제리샤 다 티마세 팅장 망웨 기다 직 아 구르십기 텐시르 딘제직 직주 제제다 존에 서구이 내지 야면은 아 미남 드럼 망웨게 람티 딘제가리아 더그 챌린지에디 슈께바 아 응외네 다르치 제바 단도 응외도 땅바 딘제지 제제 다 계시 하나스 단도 아 겐즈 충도 속으로 봐 내주디 마튼 코너야 아 제시르 제바 아 딘제직도 토르야 주디 강강아 제르샤라 다 굽듄디 딘제스레샤 다 네튼 지역이 도담스 디가리아 슝네 기피샤 다 니드 인소나 광시 괴린토 유고 리리기다 총례 꼭세기 배준 규신이 아 중요히 제어시 아 다디 띵 서버지 뭐보다 띵 서버지 체시를 체제로 봐 다 유고르기 절라 뉴스 이네지 유고 내린 관계 아 꼭스 아 디 꼭스 제베기 내든 티 아 뎁지글이야 아 장시 제바 아 딘제지 총사다 렌제들이 하장기 야부 총하지 다 신중카 디나로리아 다 쿠다 총기스 다 튜냠도 자주 비해리샤 다 리네 유고이 내리 지디 내리 총제 더구 토담 아 주기다 아 튜주르 쇼디 체베 오라 아 쇼겐년 바 유바 아 당은 신 오정신디 하장 섭심 유베기 규시 된소야다 리네 유고 디생기 팀다르바 유고 내리 강된저기 총이르 체초베 라게리 이네지 니신베 라게디 메버스에다 아니 지디 쳔베르바 아 젠시기 짜라 뇨르 주에디 팀다르 동디 다에 아 당은 신 촘제 더구 토담 디 쳔게르바 다지 아 유고 촘제기 진공 디람디 팀다르 송급체레샤 유고 신에디 머시체나 아 셈버코 야야다 녜스 야고 갸이기 코급 야고지리 타이네 나나즈 유고 닐레 칸 카지게르바 아 공골루티 쳔바 야면나 아 쥔담시에바 야면나 버루리아 나나즈 갸지기 유고와 남라 젠시게 자라 뇨르 주에 속에 내디 망부지다 유고 진념이 망부지기 제주 뇨르 디가나야 슈깅이 부스요리 세잔다 디리 아 디센 숨기 아 갈소레다 직디 토르야 주디기 자주 딘디지 빼바 저어 딘디지 뜬바 아 디 마치 땅 하나 수수여 봐 남규 디가려 나와 샤제 아니 남장가려 더게브 소르다 야면 차외가려 유고디야 치는 아 무유고 말에 생했다 딘데지기 아 다도 딘데지 통도에서 막 하나 주 인지미지 이습시 국도 로 생각하면서 디링기 중앙 농촌 연진 지급 내고 벽에 농촌기 디링기 링실에서 수삼 다시인 대기 주된자고
1: 미미 다지기 안주 라바르 추기지
2: 미미 부지기 안주 르부르 추기지
1: 추추디지기 안주 추주 렘바르치
2: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지기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리미 저원이 냠지 된데 양천시기
1: 서초 강시기 유기 민남 경화치
2: 미리카기 김지 야제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리기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원 내서 제이

0: kirang ne khen du be thun
1: kirang ne sen du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en na bu cuo ting di kang jong zhuo ling le zai na ge yong ji ngai zui bei sang wa pyeon jong ting de shi shu la zai su be lu zhe yi na lu ji bei bu zuo ga la ta gong qi le di lu zui cha xia guo li na zhuo ling xu be zhe bu li zai de gui zhi xu xu
3: Let's see Kim Pemdo la gumsa.
4: Let's see gumsa de la.
3: Let's see kiran ge thangda ban su ta ji thangde pyeongjong ro wa. Thingde chep chu ni da seri so ze klan so ge lulin so ro la de. Di ji ngudus na ro na kiran thang thoma ya di chale di na kide chu me di ne chik so ro na.
4: Let's see le se de la. Dang ngan ye dong ja mi zhe me ge le ya lob zhe chim thuen che. Ani thang do yin na na zu ge seri yu zhe ge thun zo ge de ya le ga yo je ngan na zu ge thang da lady lobs lega de sine je de ne go zu je chen jiao su zhe le la ha a tang tao de yun de su mang a le ge le o de che bri de ne je je ne da le ge de ga xin su zhe le che a ne tang de bu do je je lo zhe bie a le de ya du xin jiao su zhe le la
3: xi bu zhe pie bri ji ran tang bu pie de de ne la bu de wo de ya ji mang ye de ye men de ji xiong ge ni de yuan de le
4: le zhe de mang ye de
3: ཁྱི
4: ལོ་ལོ་ང་ན་ཅུ་ལབ་དེ་ལ་ཡ་ཐང་དེ་གུན་ནེ་ཆ་ཆན་ཅིག་ད་ཐང་དེ་གུན་ནེ་ཆན་ཏེ་ལེ་རི་ན་ག་ཁ་ཁ་ཅུ་སུན་ན་ཅིག་གུ་དུ་ནེ་ལོ་མ་ཁ་ཅུ་སུ་ལེ་ཡོན་ན་དེ་ན་ནེ་སེ་ད་ལེ་རི་ན་ག་གུན་ནེ་ཆ་ཆན་ང་ཅུ་ཐང་དེ་ཁུན་ཐོམ་ཅེ་ནི་ཤུ་སག་སམ་སོ་ཡོ་རི་ལ་ཡིན་ནེ་ཐི་ན་ནེ་ཅོ་ཅེ་ན་ད་མ་ཅིང་དེ་ང
3: 기지 지레신다 카르카르 주여르
4: 당은 나서 단다게 문에 차잖아 꼭 배서다 아 디싱게 나서 따단다
3: 저게 다가
4: 자외 태도 어 더츠다 안 되는 거 나서 디싱게 록레 디싱게 나서 침부게다 더스 안 거여리라
3: 레스 로레 디지 로메 용고디 조지 시름이야 카초로 외래 예면 저 의족은 남지 지고로 예면 소소도 라메제야 딜리야 토고제 기난도 대시 운지 고로 근데스
4: 다 데이터네 차샤나 카 송잠서 말벨 다 당도 이나나 중네 차샤나 시슌기 당나 중 남장기 정다 전전데 도수 이바 차샤나 당나 주 랍자 조응네 차샤나 나 주기다 신조 망초 어저 대제 근데 신문에 사상 하나 쓰고 단다 의교 조 지정한 수도록 시고리 아 된대 직체
3: 디디들이야 로비 고 말해
4: 아 디디군에 사상 로비 간지 고 말해 하나 로비 이내리 하나 중에 강 준비 이내리 다 하나 저도 좀 서로 봐 또 저 준비 개개 고 말 아 디직다 다 니버 때문에 사상 하나 쓰고 랍다 아 리리 소베 랍지 인도스 방 하나 소 로숨기 정다 진진데 소야기 야 안데 남자한테 요리 디 인도스 바다 디토네 사상 하나 쓰고 랍자기 저 카척스 등원에 차선 룹증로마 퇴인체니 디카레 땅아나 속에 야 토름을 납자야 점허도부터 중원에 차선아 항안 줄랍자 용제 야 로숨기 락시장야기 진진대셔리 나세 나 디이나 코나주 퇴인차선아 아니가나 줄락기 이군에 차선 간이러버리 진군에 차선아 나주 다 증증기 인가나주 락제기 락기 속으로 봐 디직다 니군에 차선 땅아나 속에 중장기 수리 정서로 봐 나나선 증증기 양은 원대시러워리 나 순배원에 차서 나네 조응은 아주다 다지조강기 락시장도 윤교도 조야 미수가제야 내 진진대 두고리 다 딩문에 차선 소소령이 소소 무게장장가용 얘들이 어어 다 디토네 차상은 아주 양진지 남인나조 땅은 아주 마지문에 차서나 다세다 벌세 디신기 뜻디세리소다 라소거든데 진짜 망고지야 니샤리
3: 진지 나그드다 그래 그런데 먹으시 라차 되어로
4: 지지
3: 그래 룸드인의 퇴원제니야 야 두림 룸드이다 도와리야 로모도니 도토리야 이 코나주 랍다디 랍다디르 로송기 딜리야 양치 로윤다도 나나주 근데 듣는 거로 예면직 kina zun gen kye je rimi rwe kende.
4: Daa, dii to ne chasha na nganzu ne maa da ngana sishung ne chasha na mungu dekzi xio ri.
3: Kisib
4: dekzi. Kisib dekzi xio ri ba. Dii kaan li ya nganzu lab zhe yang hun zu zane ribi dekzi du ri. Yui kaan yin sinan huna zu de lo sum jang u ri ba.
3: Ri ri. Mi ri li ka zu zi pa bu yun na.
4: Mi ji li ya lup du ji xio ri ba.
3: Ri ri.
4: Dii ya nganzu zu ge godong lak zi du gu ri. Daa dii lup du ji zi ne nganzu ngu ne cha ji dan jen lo jik cu zi ri. Kaan yin sinan nganzu tanda lo sum ge jong da zin di ya da nganzu zu ge lup chi ki da nam pa sene re, inti se satu che je, tinte su xiao re, nga na su lo tanggui, lup tu tanggui yungu ne xaxan lap zhen na re ya, da dao zhu ji ru ru che je, di ya, dikin ge zo lakshi lup je, duks nim do da di ji zhung che je di go ro ba, di che, da lup tu ji me yungu ne xaxan na, nga na su ya, ke le ka le ya ma, kun zu da, zhong da dan je, a zhong da dan be, da nga na su ge, ke le da nga na su la che ji, di chi gu ro ba, zhu mi xe gu ro ba, di chi du zhong ba, a la che yungu ne xaxan na, da, chika di kurang su su ge, da nga na su ge, chua ga chua song da yang su che, da chika yungu ne xaxan lap zha ge je, ane su su lup du ji me, da lop yung su che je, ande ge nga na su ge, da kare sa du su che xiao ri, di yung du zhong ba, ji dan je na, lo ji yungu ne xaxan na, lo sum na lo li ya, na ne da ngu ge ya, di tante si ya, go tong lak zi, da gara ri,
3: lup du tang gu,
4: lup du tang gu di, ge mi shu, di ne ma che je, cha zha, nga na su ge su su, Da su su lop yun saa bia su shigo ro ba.
3: Oon
4: bia su shigo ri.
3: Oon bia su shigo
4: ri. Lo ma su su yungu ne cha shan ne le, da ngu zhong da di ya gu shi judu. Lab zhen na zhu go jang ba cha shan, da yang ko ji so ge nyam nyo da keng ji te li ya. Ji ge yo ma ri ba la. Di yin du, da tang de ngan zu ge, da lop ni ge bia dang di che na, da ku na su yungu ne cha shan na, lak shi lab zhen na ne jik le go ri la, ni yungu ne cha shan ji so ga ma chin sa no, lak shi tor da ya da, ji so ge nyam nyo jik le du. Nga na su lab zha to su yungu ne cha, da 做落松团结，做到我那做落实的大团结。俺那做到雷修那年里，恰恰啥对那年一日里，你知吧？第一就是嘛，谈到俺做个，谈到农民去当地去那，好像要个多生意。
3: 类似，第二罗呢就起来的，你们来接，起来的，俺那做腊肉也补了，菜肉能过是吧？
4: 热热，热热的，恰恰俺做的吃过的，俺那做绿豆汤嘛，炒粥有点呢，但俺那做绿豆鸡面给，可能说两个做菜都是讲过起来看的，汤多呢，俺那做怕说全面切切，那俺那做忙切切，俺那前起来给员工们呢，可能做腊肉那也有。用解，就拉着当不起锅的，
3: 当
4: 不解解，拉起大的个，点点滴滴差数呢，俺卤的起嘛可多吃呀，俺点是吃过的，吃脏
3: 了。可多不多，俺做大姐出门下姐，大姐对云都的娘们来叫起来，客人可做生意呢。
4: 当俺做起来看，我不就拉着吃的，我不就拉着当俺做大边木头锅的都是俺俺做娘们来吃解，热热可能做乖乖越不能行，俺做拉着我呢吃上烧酱菜，俺可能做也怕离手吃。원디스시월이라
3: 네스로로
4: 나얼로니슈나로야당가나저켄돔러마츠숨다적동락지시당안줄랍데네템버바아다템베나규림나리아다디나네원네차샤나갸지죽주좀게랍자원네차샤다지단신레네가슈제다들레게원네차샤하장게템부치지데어리다로마지당나동십길락잠시다수수차샤사드체제다탄다수수게사가이네리도스강고주제다초하게용보스네갈라간잠게근데야오시지총대견대갸리
3: 레스
4: 레스
3: 디메베트도치기랑다치균두로라랍드딜리야치토담다디치기녀존치베규림나로토도야다치터리롱고서글야아니지군주야차샤서도치야다디데토르디제토르야차로시라난다와베차샤네멍우치니스루즈데라디네야멍우치치숨길하즈데단제니지탄잠서글야아니차샤서도치야기남자한테로교기띵시네숨길하즈나샤로
4: 지지
3: 디네직숨나
4: 지다디문네차샤는가나추게다로멘군네차샤나차샤서도난도유비데속도여러발가나
3: 즈
4: 가시문네차장수수야부유이내리도저양나즈표세상아주야한데가시문네차샤는야健康主要甚至，
3: 俺
4: 爹用的着，当然中国那些啥米，至少啥的那年干过了，得用过嘛的吧？那
3: 对
4: 那年个那次做厅长给，都把吃点点子咸子了，都做样个做，当然做那边我那叫肉饺切切，上俺做吧，吃上上俺拿老给个那做特别，都做甚至，但吃起这些甚至这些，都些些，但谈到第二个空都送交给，这女婿他咱们这，当然那做肉饺切小的了，
3: 那是，那是人民个那这些，
4: 热热，但都算我人民个那个做这
3: 些，
4: 热热热，可能肉饺咱切别是些了。嗯，提醒给他们去哪个送药给俺那做的，谈到吃啥给，到点哪给，都是宗教的，我那想想那做，当俺那做给，谁的运作给，团做。 코나즈다. 단 님도 챙겨서 저리디. 소 코나즈 그래 디나데 쇼 간주 랍제레 쇼 장안주 님도 그냥래 체제. 아니 딘시 탄다. 보도 니슈 작성 지지. 또 조사리.
3: 디 버기야 총지 다 서브 차단에
4: 아케보. 리리 강고 요리요. 응나즈. 어 얼린지다 시그즈다 가서 갈 요리.
3: 레스 롤로. 너닝나즈 시그즈리야 사용기도 전에 양키랑게 로마다 레소비야 드즈나데야 사용기도 유용을이야 로줄 피난도가.
4: 리리
3: 직소로나.
4: 네세. 다 드느니는 하나 주딩리기 다도서 산용제베 내준데 당고 고두선바 아니 남산이나 하나 주디디 랍전나리 랍자 갤럭시오리 안간저 당도 남산에 직도 제재 건조 럼랭제게 하나 주기다 세린데 세제 마화 라서고도 적도 세제 안간저 但你们看上去比那边吃脏，我这个所谓对不对？广大股东俺那做这个吃脏呀，说俺们那路亚这个路子，俺那做也怕去多过不哩。听得几大？提醒我呢，吃啥呢？俺做叔叔，来个青年我呢吃啥呢？也俺那做个石油公司，但他错过相识是没办了。第一，俺那做里面去得那边那药哩。俺可能可能跟南我呢吃啥呢？也都是，但俺那做米细菌家的全嘛第一年嘞，但俺那做看不别吃脏路呗，这个菜多，俺第一都是嘛，但俺那做呀，俺做来个青年这个制作菜。这样可能也都是，身边开几家牛店是对的，今年腊肠的相当啊，俺们那叔叔腊八节节，俺可多么让叔叔落单节，那面也都是等俺做腊节，我那吃上什么的熟肉丝，俺爹给吃吃呗。但顺便我那吃上，俺做志愿队少了，俺爹是俺那做民俗习俗，俺那做的呢也腊节呢制作节节，俺可多是用我说单节，俺每个月做干饮食呢，俺那做给当，忙做一年的，俺那做到两十年。可能做也些啦，米个也收钱，我那做，你们团结搭档米个收钱，我做的呢嘛，谁的都是讲我嘛去开钱，农大这主席大菜大都实在米个嘛开钱，哎米个样，我做生意我说了呀，我都是可能做也些啦，但可能其他个我做那个，那个的，对对，我那做大菜啊，都我那些还想供不起车队，那我做我那些啥呢？但我做叔叔个，开酒大点不起钱做嘛，就那可能做幺六八，可能做我那做这个多钱钱，生意我是新钱，可能做些啦，可能的钱不的。
3: Nasi lolo, tadi kiran ki tizi ki lady sobe ya da labda dili ya rwa, kigen ki punga di top kinder yuna.
4: 当然，做这个我呢，想想呢，当然呢，做群众之间，你什么就说什么有的。但这个讲过我呢，想想呢，当然就说是那种让给这个的说起来了。第七件，当然呢，做这个我呢，想想简单点讲过，土里面那个沿街讲是。但是给那个事业个谈到我跟个那做政治的老政治也跟老三了，我呢想讲做的那这一点的吧，说不定出个主任姐姐，你你当你学我呢，想想呢，俺做培养个臭姐姐，对对，我那做新疆的呀，谁的有交给我那做给成都的小姐，但对对，这边我那车上好像有个扫码的呗，但是朋友我那车上呢，加个特殊怎么的，对对，可能第二的我那做给，印章是吧？我有个档嘛，第二的，第一的什么？我做我那车上呢，他第一个说中奖，我那车上呢，我做老大的是第一个来我做呀，门卫差不多是等过的，第二我那做进我那车上呢，我那做给给哪一年的？我那做让中奖我那得给当的，成都的呀，数据件，所以说那些呀，托那样的去打。第三我那车上呢，我做老张我那车上我有单子，第二我做，当我那做给哪给对吧？的，老张呀个点的呀，呀，呀，是不是单子呀？我那做老张那个呀，托那样的，到最后。俺做几年，我那车上所用干嘞，俺做我那车上打做几车子，几个哩，看一生打没做，做几些个哩，看一生打第二个那做六十，要个有那新的结果那做，记住要不去新的结所用起土是吧？第一就是嘛，几年所用我那车上俺做六十，我那六几个那个做几下子几个哩了。
3: 那是，老了，那是，俺这打他的路啊，俺这年岁都准了，其他人家年多你再呢，年该用年岁别上么呢？디다 스지기 체니 라브르스 제다 탄데 키브라 제샤르 발 탐부디 라브르스 제 고준드드네 토리아 가족 근데 좀 아니야 그냥 지기 치에서 내가 이게 디데 제아 삼상기 심슈르데 근데 기준나 좀
4: 네세 다 니도 니생에 문에 차서는 기용기 땅 하나서 년주민이 비상데 라브스 탐고 구두 좀 문에 섬나 가족 문에 샤 하장 방미 都就是了。那对对我呢，恰恰呢，唐多安得是过对子嘛。当那个我呢，恰恰呢，当我拿出个物质链接以内的了吧了，事情看我呢，恰恰呢，那停车上不是特别上上的凶了。第一对子嘛，当唐多我呢，恰恰呢，当我来落脚给人了呀，特别里里那个老鼠店呀，特别自己都感觉，也就那个忙工的钱叫我呢，恰恰那车不就特别上上的，各种方面充足了。真是，那那来亲戚我呢，恰恰那里对外讲我拿出给他来里。 리기 롭스 응아리아 응아리 학배 땅 하나 주기 레네 레고 제앙디 심수 다 아게데 마선레 데지레조스
3: 레스 로로 이제 네레 드린다 지 게라키나 야 차디 토블리야 아니 저지 팀디슈다 지 아니 치수 키랑기 다지 레리기 라제기 로아 디 글로스 차샤텔이야 아니 둥둥가레 마무토에야지 드시면도 쉬우이
4: 터지실라
5: 직튠 속배 도시 템포르조
6: 양귤 럼프 사바라 베베규
7: 센켄 헨게 구캄상 샴러 직튠 속배 도시 템포르조 양귤 럼프 사바라 베베규 지베 치리리 첸슈비 므엘 헨게네 낭소키 랑메 총튠 럼프 사르투드 Guamu yi ni junggyur chosu gyu ji ba sen ro na.
8: AI Tumi nian tu tu rak sa bian wo ca. Henge, guan kham sang, ngani mi tup ri nu ki nian tu ba AI Guamu yi. Kira ni, nian nian tu shu bian li cian sen gyur ga su. Ji lung tie bur tang xin, guo yi ba lup chul. 中国南所期让为从端村的区域你是这松的南所的做不是听提让为从端村的区域做不提让给情绪谈谈怎么社区期让为从端村的区域规制东西干的给客期其中国一那帮二位推过仓的情绪谈怎么能替激励系统你给他怎么谈其中国一各国你是预备南所的你出在特别国内其中所国母级别给人三不系的立地让给给强求所国母级别三年卡中开情中国规定东位团长三百立月小北推给 民主里江南各国中国谈有了期推点美国时期亚起为畏惧萨吉局俄罗斯谈有了期给客忙不了局另外冬期三年别二零好提雄浪期各国新界谈我车组军九七节初步路边宋金南国苦心点边啊各国专业提出期南北京 让给给强求所国母级别特别对美银边南所期国以追浪期历经你日行温泄推动转型于美文讲追浪期历着提推来给历着他变着给历着别的局儿土米别必须特别批给了二行出在体外特别人路南边国以地局儿起归中国他蒙亏俄罗斯界期变着牌监期层次开进行银边文呢 你懂假名你是在俺老中央去甘蓝嘎鬼手机去在丁东出去谈起我送他三一年什么谈谈怎么与民从所及日期在推送里加着出去人的差西牌语第六推荐唐博连好铁加蓝嘎鬼中国谈有了去推荐美国天气东加的十几十几当我提推送里加着你生意才送牌里陆续给推送去深度三不对于 国以孟西电波西处的让为从端村的区组军区域内地为民文变内部断变他国以立车切入东为各自腾进确实是因变各国提我看起最难的女期科学变作期第二人波切局规定东区一不是中国南所期让为从端村的区域及改军激励我用出席门加他就够他怎么行不提好好好提他免着理 阿联好体节有亏损了却与西北军呢好好好体有亏气女就杀不谈就杀不说特区人心气杀他吞了了命令给各级强求所国母级别三年卡中开进去索性点点对对谈免着里有亏气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계 군감사 시암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 젠슈구이 텐디리 젠기 낭튼조니
6: 게스지급칸기 종리리 창키 칸소소로 우즈베키스탄 키 종리타 리게 초기 초칸 콩메 투미 초부타 젠좀 나와 거타
5: 저르지이 리게 조기 초칸 콩메 투미 초부타 제제 나와 거로
6: 지게 년조르 키서고베 중코르 중교르 지초 피게기 넘버 통투 중회 거로
5: 중국 고제 메비 체득키 에비지기 벤저로 퍼기로 구슈 사번님 비고로
6: 신뢰 튼제 충충키 멍추 튼뢰 첸보로 꾸치 체베고로
5: 냠레레 슝뉴 김니 초장비진우타 송용진우라 먹고 지구시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챙긴당 튼십 전남신로
5: 진능가비치 뒤니 기스지급관기 종리리창기 비진 미만 소관 챔으로 중국의 첨지피비 우즈베키스탄기 종리 알리보프탄 제제나 유바지 리창기 뉴얼루진 중국다 우즈베키스탄기 토르무와르기 종어 탐습 균균치니 초니뷰저와 균치메바르 딩습탄 딘디도 다유 중국초니 우즈베키스탄 초다 렌투 기급니뷰 접다기 탑주기 니치레 지송슈니 접시티에 편준 이치 딘도 동화탄 편준 갑교로 댐부치바 뉴조마조탄 뉴규퉁궁 편준 지투 미주르네 베리소 니베냠레 딩습도 동화지치디 중국다 우즈베키스탄기 레완지튼 소빈 조경의 군디 동화라 춤제 티웨마와 토바친디유 민의계지 튜브 뇽진 하장치위 초니뷰 총마 롤레 탐습치바타 퀄리티뷰 최고 침부시 튼규 후르다진디 계지직람 티웨 창샤 룩퉁크초스 콤비주기로 군디 동구시 송바시 알리보프이 우즈베키스탄 초네 중국지기 자둔라 야비로 타지도 지기유 중국초타 토리무아르기 종어 서브 동화타 규지람지 념주나 후르다 슈바 벤저르 뇨조타 미주르니 캡공기 냠레 추제 토르동화 총마 튠주르 슝디레 슝뉴 갸바치 친네 우즈베키스탄타 중국초기 저와 콩비 티웨 레브 윤규로 군디 동디 유지 송바시 신야 진등가비치 뒤닝기 지주 기스지급관계 종리 리창기 비지 미만 소관 침으로 중국의 첨지지 피비 리계소기 최소 공미 주미 댄스 제바탄 제제나유 리창기 탈뢰다오 니바라 조지 시진핑 타 중동 테렌퓨와라 시바균네 중국의 아린지웨 공비티 탑주기 최대제유 중국의 아리탄 렌투 기급니비 접다기 튜몽은진 캐진 튜규치바탄 계지쇼리 다 종어 탐습치바 뇌니르 냠레기 춤제 알레마와 토바치바 기급니뷰 미마라 펜바 알레마와 준비치신네 점리르 땡기 정신타 청뉴는두유 어리 중국타 초지도 규디 계지쇼리 망잠치벌리 카데도 밀랑바타 니베 냠레 망잠비올리 쯔바미야바 땡리타 응원바투비 중국타 어리 벤조르 뇨존지와라 송경체 규저유 타이완기 네튼니 중국 대외 키벤타 저우유비에 중국단 아린저위 추 게미초비 머티 탕부디시 어리게소기 중국단 아리 자조 냠레기 내법치며토 중국단 저위 내둔티 섬닝아 따당진부타 탁주치디 중국단 아리저와 딘리타 균제 균투중위 콩비투비 게젠덴비 뉴분둔비 체규저와 유지 송바시
6: 계용미만투초 균래오윤행강키 원윤장 赵乐季이 지지 뒤니 비진토 어리게 초기 최초 두배 주미 투미 초배 단스 제부탄 진천나 급시 赵乐季이 중국타 어리정와 딘링타 균체 균투종외 콩피총화티 계급니비 미만기 투몬키벤타 계지지초기 용캡지구탄 투유 내내내송 계급니비 조다키 탑주니치워 중국타 어리정와 지용내 댐부총유 중국 어르탄 렌토 계급니뷰 조다키 투몽문진 키친 퉁규 야부치바타 계제슈리타 종원 탐섭치바 미툰베 차라 토담 춘진 야부치바 뇌니르 냠리 계캡도 빈두유 타완키 네툰니 중국 띠웨 키벤 추기 띠와 티인베 중국타 어리지웨 추 치 개강 치슈기 네툰식시 테딘 ari zhongu ji ki za tuan le zi sun ta jik du shuwa ta. Taiwan ki ne tuan le sem nian ki da dan zi bata, ta ju che gyu rwa yu ji sun yu bishin. Zhao le ji yi, zhongku ye yu mima tu zo ki, ari ge cuo war bi ri tam zi qian ne, zhong wun tan pian zun war cim zi ngar we ma wa tu ba qin du yu. Chui cuo du bi, chui min nan bi, ta ting cim zi ri pe ba ti, zhongku tan ari war zi du tan bi ri tan,
5: 계급님이 Kongzi zhunggur lega qeba ta, codyo qe ni, nishin namba saba tunba ta, goyi dunke gi zhunggu nyongzor tubyu. Nishin kong zhunggu sargubi, bichindu jadu qige gi sargubi sumla jemri shiba ta, kongzi zhunggu sashi qimu to dashib qeba ta nyongzor qingwa nyingyu. Nidong qi lor hazaas dengi ngwele cabar gi jigib zumji ba, kor mubu yifu din shiu dara zhunggur cimri ting tangbu yungwa ta, soli ta xinli kui ni sardu dine para, Korumu Baiyefu yi gangji zhunggui chonggi la juzhan kaxi la kebhyu. Ti zhin konggi zhunggui kewa ta soba, xingba, kile kejin, sogui baso la jenji shubu ta. Ti na ta na chumshundu diwaangi chebi chegyu mibi mina yang zuyu. Zhunggui jizu yabzu giba dara pege chinba ta, mimaangi bangar chegirgi sambi nyamgyur li. Korumu Baiyefu la fagja sumu xayu. Kongi, zhunggu ni bedib jidan zhawara xiongwe camara lozhe ta yuwa chokshu dinbi ngaran la nyongzor sama chungsi chundu. Korumu Baiyefu yi, zhunggu ru yudun gaudu cheba ni mima tongjur mangbu cowaran gyundu dindi dongwe labchengi laklin xixi. Yubab tan dinbi siji yugi gyabgyur ta, lakze kyabdi, xingli tuanze lenu ta, sogzim mala tuyugu chandu dongwa so cheba yu, xingbi dogu yugi semje sewa ta. Tietu le zun chungwa ma si, tile labu xin ni, mi ma bu xi gi pe yu tu le du qin ni, chom rin zhen zun nubu din bi bu li tun zi tun gi qi bata. Chom sib gi yu gu la gun du dungwa so che yu dam ga qi yu zi qin du. Koromu ba ye fu yi, zhung gu yu zhung gao zhu gi nyam nyung ti zem ni gi gup ka dan labar tu, pe gen zhu xin bi gi gup la, za ji jie xir zin bi tun yin din yu bi ngun zi qin du. Nidong juyang lor Egypt gi dursu chwe dien sabar gi sargui ba kamo hawi zhunggur yun ni, zhunggui gen yung sogjin ni ta, jargu mo chuli gie ge tom ni, long dunju kuwa ra chansu shu wi, mo si qimu ni ju bi wina shu yu. Kamo hawi yi ta dong, xing jian zhung ni li qin ni, zhunggui yu zhu gao zhu ta, mang zu li dong, ti xin chuang sib ta chuang de jian pi gie so gi, jo dien so wi ni ju bi yu. Kamo hawi yi, Nganzu ngungyur che gawaran zinbi mikce mi nyungwa si zhunggur ngungyur chungwa ta, zhunggui pege ge chumze len zemli le pianpa topi. Zhunggui miri ge lenwa jitun sobu dugyur gundi hurda da ne, kuala zhibu nigi nipen le gundi da yu zi ta. Kongi zhunggui pege ge mi ta reng chung kam si dun nyamne yungwa ra nangchin chi ne, ngubi benyu ta sambi benyu nyamdu pege ndugyur gundi da yu zi zi ndu. Bejim, de shang tudib ki jikib zumji ba de shang ki, 중국으로 중규 천재 니 탄예지 민바라 민남기 균딩기 초에 난 냠지투비 퇴응의시 리지준도 더장기 살고바라 중국으로 거두 견제를 용는 야 남바사바 통규규 중국으로 규림시 나라 항성기 누지규규 내신비 로지나 고 중국으로 탱니규디 총기를 망부르치니 겹군 민주

0: 레기 게자 추세 균체메 바라 체론 조신 유지 신도 아르지지이 커스르 튠레레 튠지자네 징네 유고르기 융보 파르네당와디 사할라치단기 창샤르 규기 아르지지이 와딩아디라 커스르 동보 유룬티기 밍듄 총비 추규르기 동보르 규르히 아르지지이 신레디 젠기 돔지기 바라시나 기급테라 커스르기 동보 치체동 급기 주유비나 미넨 제부 튠비 커스르기 동보 치체동 초기 십주 유바타 로르르 튠보 튠치 갸다 니슈시니 콜레시비 커스르 튠기기 기급 앙 시바르 리바타 튜송 에비지기 커스르 치동기 기급 치슈 갸시 밍아르 아르지리 커스르 튠제 기급 단서구 급줄 하잠라 치동 치규바타 기급 티 치동 송베 튠조기 조시 쉔바 나스디 녜동이 생을로로 커스르 치동 치체 아고르 통지르 시신유 Kasur tuyun le piye gele gundi dongchi ajiri ye niwe lo xie zhin ro gyur ki si ju mangpo tuyun bata tiye na kasurun dipzu gyadar ki chashi ta kasur tuyun le piye gege namzhan so cundu. Kasur tuyun le piye gege chargo yu shirisung ajiri ye kasur tumji le nun so zhita chomri nir yongi chagin yongyur nga zu ne. Kola jibun zhe ju chomri guyogu sabadan chambata kasur tuyun zhege sor nirin da ta ji yongi benjiro penje chero dongxin yu ji xin du.
1: 年谢矿老二不离开开铺七零创作期主席法洛克三个月接着谈林七个国立市民人心期镇落年薪忙途出发他给及推波苗子起来更多忙为给中国国立市民居共出国国立市民居共了俺为凶论给不他推过仓途东期中国老者谈中国取西技术培育国立市民居共出国密云宁 体会熊昌陆团体国立市民居共马拉准备关帝东瓦塔年准年准年准接给国立市民居共南部西文革的切割体验别埃弗里克也可区别国立市民老巧也可不了推年开前点月季送月不行法洛克国立市民居共马拉局居了关帝东瓦宁推着批给给东米批创形式
2: 他又给国立市民居共买来了透过面仓瓦塔、陆塔、米吞别恰些忙不远了。拉巴尔图努不巧给客不拉列，乔干人路塔、松江人路浪林达内，乔马人路了得地侧亲随便。国立市民居共起，参议、二十行为些推动中心月。咸阳二十开给客区别，加起批给中心别给客不了。国立市民居共出给。 村企人心态，给其学完对接给每单位，陆团体人数强烈，我用干活的口语语气送不他。法洛克，国立市民居共出国民运内，俺们这给错给，给其来团出，对外南部短板，给个彻底。给个看起，俺们这给错说，充满了不少的呢。国立市民居共马来去居住他，租用了数百上的七个不体验。 国立市民居共出席，地位都是千百万亿。国立市民居共了资深学官辈，集团堂，其他，特朗普三些钱有几送多。法洛克，国立市民居共出国，短期人心去批给了同情七八天，加起批给中心被给客了村呢，退年开钱点有几趟。况且，国立市民老乔给客呢，国立市民居共了数天堂，立即不肯开钱是因不他。 国立市民居共出国批给中心被给客给陆团国库了，托管钱的。国立市民居共出第二届，给钱体外七万吨板，改革七国系送不他。法洛克，国立市民居共出国，老罗娘们来了，兄弟家去，闺女三百年不提。国立市民老乔给客给陆团期望体外六百国内送共钱给了，骗他去。 国立市民居共居住他，透过仓土东迁去给前田边读书人边中国，恰具我个托呢。国立市民居共体外宣传他，陆团的全数批给中外，官地单月级送一不行。法洛克，中国他埃弗里克年来了白下年，中国埃弗里克给客他年托，拉在西北塔，南部做工铁，年来护大前田，加格兰坦，吉丁普尔格，查从索克公所，埃弗里克军队中尉批给了团建家呢。 埃弗里克给客国立市民城镇居共了书包，可个可团签约。中国莫桑比克塔，俺们来签订。加做松江南产品呢，三年提给加出健康居共了工地单月级塔。法洛克，俺们来六零提着一水军肉卷去，全江北七单里拆解出呢。南部做工塔，团来批给居共立冬去，可个三不行差的。 Everyday cup college bill jukyo mala gyu ju ta tu gu chang tu dong we na hu ta shu gyu ra kep de dong chok be nyam nyong ko dun che yue ji song yu ba shi fa lu ki college bill jukyo chu gu college bu ta ku kong gi chong man lam su ki rang wei ge le cha shi tu ne ge zhen de be nyu bu dun ba ge gyu che de tong chung ren xin ta xian qi bu ren xin ki gu ji kheng rong guo gu be wen zhen che ba ta kong ki everyday cup gi everyday nan ji ta 중국타 에브리케 냠레 링디 규직 람지 기념준 최고소 총마 냠레 람솔레디네 콜러시부탄 쿠콘기 레튠러 후다슈부타 냠레르 슝눈게디 초강싱 로탄 송경싱 로러 모고이 지구시 송유부시
0: 자르빈기 망주 소부타 망조 카시기 지시 듄니 도쿄 춤슝도 춤고른 돈좀 제네 高士斯王기 세메정신기 천재 칠동기 가게 록도동화타 멍봉야기동화타 저팀러 소브주야부소르 군디동위 닝겐조조라 모구치유버시 노조나슈겐시기 코즈스와르디네 벤조르라스치바티 기급용기 벤조르시주티 막든 카조소 초롱치신유바 세시치투 나랑기 삼바라 기급시행기 막야르 코에 천재 칠동 체번디더분이 자르빈기 자완니네 삐미롱의 차주지인 빙문진 지기 유지신도 노조 난슈겐기 다다 가오시 시에비 게지타다니 자르빈기 점리 막진이비급 차주칸 삐미라 랑균 랑다 막제비 멍시토 셰브시시 루규 테고라 가오시 게지 치지견 시그메 녜 퇴데르 태좀기총 rangyun rangda yabu che mebi gengi, ngara nian jarbin ti ni lariyan tenga tan jikzong yinbi lembu to yu yu te la semche chenpo duji xindu. Duzo nan shu gengi, ngara nian jarbin di ni mokchu gi chosun joxin yubi ngunzi chigi yu. Jarbin gi tenga, zhungu tan eshi gigab xinda la zinzu gi mokchu lamba ni ajan ju mi zi. Yin liya mi te zu de simbi lu gyu la rangyun rangda zawa nini chigi mindu. Tajikonzu lariyan mokchu lungzi chigi yu. Terden, tuandaan diji ngaranne bedi ngunzi jitun chidab chewa ta, semdi ne gaoshi kangyo sidi le pep yu zhawa chigi yu ji xendu. Duzo na shu gengi, jarbin gi, zemli makji nipi ji, shidi zachim denpip che yu. Taji gaoshi ziwan gi, jarbin gi mokchu chigi cega tenam durzi che di, jarbin di ni zinzu mokchu long tubi gigab jidun yurun jugu yu bi. Chidang tira, nganzu ngogu tajidu che yu yin xie xendu.
2: 一人年久来空气几次给您去托人内催新开明年给这龙头张内一人错马去普地塔秘密能住接替而人马去他追梦出松了东地当位他追梦出松不提特皮米巴和么子出国内卡车归穷越界写下一人亲这边政策别您提了一人给切推古这名呢母鸡塔巴还没内意 mingye chatun ka tan tuba ki pirim la kyun yon ne chun zin tub yu bie, cha ju yu ce ren yi ki wan cha tebe wo bie xin yu. Xian yang yi ren ki, eri chua ki dun bie chu xir chung zhe kang yang dun mi la, eri chua le len cha yang che mi ji xie yu bie. Eri biu ri ki ji zi dun ni, eri chua ne cho do chun zin ki tub shu jie ti, chung zhu chu xin, huo mu ci cu gu ne, zhuo gyu qi bie, rang mu qiar gui si rui, cha ju lar yang, lak lin der gu, tep si cui xin yu. Ming ar lar yang, guo zu gu, tu cu xip zhe, ka se mi gya. Ge song bu bun ri gi ju bie, tu cu ni, nga shu le, sa kuo di na, yin su du ji xie yu bishin. Er chuo ne, you gu che, ji ge xip ge, yi ren ne, qi r zhang bu yin xi bie xie cu ti ni. 一人伊斯兰吹错其吹灭时期开林前灭不信农村研究理空期即在对你年初新开灭的忙部给这龙头张内而日谈一人玩那个给吹去进了纯强脚头这边而日错内提狂顿别地位浪着忙不习的别呢一人其那个年度结果参照其不他 本地车轨车架起吧社会其推测把十万改革清仓脚步所得不吹去给没谁难住面积先预备是四个零给空色里成年准书看密码加速拉探着爱因李成经过南天这是桑普拉市下面要连接的模特中央龙城年轻几个里空推开车轮头过去续别李成现在那么先着拿着地摊你给他给随着订阅把谁敢给这你昂大的视频呢就这吞云他是不是给车真塞不通突别落地不能求

0: 난게 또 회. 대 김다. 체. 매 체탐.
1: 교린 진실라 신탕친이야. 다 파면친라 신탕체. 신탕매도 찬이야. 하하매체제 예민시. 다 베베 포문나세. 괜찮게 좀 라카네요.
2: 수유장체. 같이시.
0: 토나게이기. 니마다. 마사지된 메도니. 토마웨 테바라 유나야. 레트비 펜균 다트. 나 봄부 칼라마네나. 최 정중 좀자. 림베다.
1: 벤상 방을 참군치. 님은 방을 또 좁지. 상에 랑도 김은나. 채터링기라. 치모죠. 님 밤샤네. 벤초기. 레 좀치더. 이네네.
3: 네. 진짜. 진짜 뺏으기 말해.
0: 나 까지. 내 사바도다. 바도 캐러러가 서있는. 장부담게 칼로모 유나. 두부라네. 그만 챘지. 상가바지.
3: 나 유나.
0: 나 유나 다 담자.
3: 나로 숨어. 야로.
0: 나.
3: 뭐야 씨. 나로 숨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4: 좋아야 씨.
3: 무슨. 다시. 고드지. 고스.
5: 미가 간도 치바디. 포살 말아. 그랬다. 미동동도 치바디. 모살 방마 주겠다.
3: 줘.
0: 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
1: Mama, don't get

0: 지난주 세문난서 문 그 바이오스 피긴디 수이나 아.
1: 요. 고쇼 주니라는 쇼죠. 랑에 포무디.
2: 랑아니.
0: 세. 야, 부도. 야, 시작도 와. 天哪, 랑个 민량 칸 쓰요 아.
2: 라니에밀라 좀비기 쓰기요.
0: 좀비기.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지라 집주난 거라.
1: 수나바게.
0: 라유.
1: 상가 채나 포모디크. 제스도.
0: 라 아니라 송아. 나서라. 슈그맨조라.
1: 와.
0: 라 미스시야라. 포모디 베랑게 야부여 숨길라. 머신에 뼈미 완치 몇 젠장다.
1: 수나바게. 로. 제만에 랑게가 저 친한게 미여와 세르치신 못 걸다.
0: 로로.
1: 시송에.
0: 로로.
1: 타야엔가 저 나리야. 용 30레브리.
0: 라 타가라 하레. 포모디 밀리야. 좀빠 지슈길라.
1: 좀빠 지스야.
0: 나 좀빠 지스나. 뼈문난사 운봉게 봐요만 들리라.
1: 에? 카이 뼈모. 스나바게.
0: 라유.
1: 제만에 랑게 레고치드. 낭스스와 포모디. 용 사다냠도 샤오레. 시송에.
0: 라.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3: 센저남초 링게 공감상 다당하나 주신고 주불의 젠디는 아주 중요한 롱치인인치 지켜리콩 벽에 철름 털약구지 수비에 롭종 투주 지배리 진시 디랭키 리체나리는 中共中央执政部党，每日北准卡内北准前边习近平起，对着三边中国开局点边基础人路起，广北六军集团南起，北街起都是三边边角起，北侧拓围北街起，南面七边国的三能市，对着三边南起，中国开局点边基础人路起，边角左转起国体，北街起都是三文里，广东有个党。 南罗麻将都不认识，别给你，让给去那团他打他去吃别，梦西疼，刚你进食，别给去都是你，别给茶具去，温州人啦，别给去三角疼，别给去卡脚，别给去修脚是这去，几度去春季是谁，别给去都是人民体验，早晚团年，让给别给去偏着疼，他那一那给胖他去吃个是，几口书记习近平去点团。 别给你，你把土千里滩吞别，别给人过不疼，你把土三对疼，吞卷儿，江多过一疼，娘住这去，别给去都是罗定狗米去，拉林特进人的大狗些是，别给去都是三不腻，最美土从西门一半，给口气难去，别给去娘娘疼，来家吃东什么吃不疼。 给个皮囊去，别给去，他说钱包呀，一些什么钱币，蒙西点了穷心不疼，让给别给出去，不如托团别给我疼，那天两明年，对不起呢，也不是，别给去都是啥吧，公共钱币的呢，让给别给去，几块呀，土油白铺就了什么形式，这对你，别给两年这钱币，归属唐不赢不疼。 三对岸，别给去托南七月去别给归宿去，那段特区七个天银币。二把土三对天，给可别给动物，即可给苏醒，可耐苏下地。三对天，当天给个别两个他的南土，归宿大个。团长你，跟团团跟这岸别给用物，南内去啷子些事？团长啊，别给去托南七月呢。
4: 别给同样明白，那段特区七个天银币，你把土别给自己，那段全部能，特区养他不彻底。别给给金融人心，学起了东归。江多年，云点土，别给用会，归你给拆迁堂，迷茫期，各地点别错儿，人也切别，全局开进行人啦。江多安别给去，同样七月底呢。
3: 蜜糖，人均看，西屯两年用具，内屯一笔，二把土，边角糖，几撮去皮革糖，健康苦油皮，松果泥粘住，粘结用切的，密码忙错了呀，团结糖作为苦油，三不行春果，过去年给口拆给空笔用完，这人年纪听不疼，过去俺皮革去，他能吃有的呢。 前两年过去，那团特区七个天币，二把土，日本俺来讨回，过去进去，变做便宜一点冬瓜不疼，过去该给当娃也点子，根据疼，便宜了，贵点一点冬瓜，年初年，中国开局天币，基础性路去我用完，冷清一不疼，年初年。 폐기기 토낭 체유디니 지조기 장염 장댕기 내든 탁주 지구 대인비 니바토 망용 기념주 당 초요네 냠주 냠주 냠주 림주기 냠주제 지구 균형 체디 미만용조 투무토 초교 용화 발미 꾸디니 동고시시 사드 당 튠주 장도 고치 냠주제기 폐계기 도시니 평균직균당 평균 97%이라 나네기 조화된비에 풍족지진비에 지구르키 라다체구리 지송 지슈르치미니라 지처 칙칙양치미니 폐계기 도시 강시 라다툰토리아 머법경 폐계기 규심리아 신슈이니 티브요시 폐계기 도시 사부티니 중국 캐주댐비 지소진로키 첼시 벤조시버 차계 콩비당요시 안추당키 마그시진로키 첼시 벤조 리베시제 자외리부티나 교주고지키 레친라린탕 송지체디 리베중로키 중제 내친 사부망부시인의 랑제 딩럽 중국 계급내주당 유럽기 캐주레툰비 중국 캐주댐비 지소진로키 첼시 벤조리부주요시 폐계기 도시 사부티니 당키 폐계고르키 리베중로 균진체부당 미마 대화진비에 폐계기 삼로 균형체디 폐계 강조시 문교체구부당 폐계 지달동구부소키 내툴리능 진리탄툴발 진리엔더뷰부당 뷰체 알레토당 편지 알레치화 알레창샤인바 알레 균투투부지키 폐계용위 규공이키 조람세시스무체요시나 안주당기 중국 캐주댐비 지소진로기 벤조 폐계기 춘이태기 문신 서비체유당 장계 폐계기 라린사바야 로뚜인 숙진체유진 중국 캐주댐비 지소진로기 첩시 벤조시비 코팡 사르바이네체유시 폐계기 도시티 탭주정신당 증진정신 니체정신제 첸부댐유비 니바토 벤조 체구 고름용 솔라다 터진 체구 폐계기 도시 살바 뎁지리아 라다 체비 누바당 추제 토디이나 후다 동구바당 폐계기 도시 사바티니 고윤도 미우구당 람로 마르장 더부체디 미추 미차바당 다나 폐계기 도시 사바야 옆초기 촉배이나 문진 강유 체마이나 리지 체구라 차주 강유 예월 도쿠토 사드 초도 지마당 튠조리아 당두 치왕 장도 탈피 동화 고치 티도 있는 친바 냠주리아 꾸디 동화지 민튠 총부시 치투부 치구 랑게키 벤조디니 요제 토웨 판류니 뷰제 토웨 피겔리아 카규로와 총어디 벤조 조준디니 투지마니 예컵 탈게 동화위 내가 지시 지켜 수지 시지핑키 대낭튠 탄데 튜집 나리야 랑게 벤조 피게키 시제 캐주디너 뉴제 튠뷰 파뉴용웨 튜집니 뷰제 튠뷰 피게용웨 튜름토 부규르총어티시 뷰제 튠뷰 피게용와 꾸디당어디니 벤조 균튜당 균챙앙 피게동웨 괴왕키 랑제시라 랑게 지초키 개와조의 균도당 초요니 조진 지초 균도당 초요니 지초진로키 딘럽진키 계크 조준치바야 둔비에 괴왕키 랑제인신 벤조 피게키 춘이 지송치비에 괴왕키 랑제인의 임시 단키 촉진 좁기부 조춘 안주 벤조 피게키 투심정신키 캐주태기 문진 뚜마야 섭도 송요시 지루니 동자미 촉숨러리야 당중양키 달세시제시 랑게키 벤조 피게테이는 판뉴뉴치 림바지웨 투급당 주주리치 기수랑베 투급 문추 얼굴시주 냠린치비 투급지에 투숨뉴지키 투짐리아 리허시 지루니돈 주시러리야 랑게키 벤조 피게티 귀남사바야 리휴지 뉴유시 귀남

0: 罗格龙科奇罗色婆巴接好从我是宣告出有把戏罗中罗索别完的松长者中切奇蒙错节咔嚓给多通刚刚切换三叉切换热过切换接给那段了命令插谢插具汤中鞋体游客奇结果穷造通中赛节切空的锁蒙错以那段靠近掏卷写有把戏
1: 你看来公里被有捏出夹个强制的年纪当阿被在九年吃着些别原地没在来原本了到日本年中小口社区拉到人民汤教兄弟屋荣家姐帮助桥空蒙博士来生周围南北人群特约中间三区来原本一呢到日本荣家姐满足这家人头昂来生新巴汤帮助帕维格尼萨巴女人格隆特约社群党创立汤教跟队伍马赞哲龙萨比学士女人记得写着巴汤第一句没道理你当没有这么说得这桥空是忙个东西地从来家家家当等级对岸当中秋年跑完当中级当最秀扎家所桥空节目日这个囊中节为天雄为我中地从来家家主角的几当中秋等跑完的开了节沙特孙秀六年跑完当他居中一节沙特屯来节这切开也大头节往这跑起地区等不来家起呢节当中秋主就是先跑热锅沙比拉扎整这节的土团把节给比沙团线领袖先生当多切等我当团里休息人不了你得说你的特意把的这些冲着一群切人着我当这些烈生周围配出人头恩怨照顾这些节中间前辈托你恩把的技能到日本照顾这些东城恩中的地从里加强几档中穷等跑我当从送这些地从里加强你档中穷等跑越近第一句罗德从属这一档人口也加速这个跑在中脚步越把的
0: 那个来过年被我念去才今年啰嗦不说连才个一年不得脱昨年写白你都念住旅来日啰嗦写过一张课我是变过出有把戏写过张课就对才能到我阿伯才今年里才接住年把年把通绝对做我能老子那句写呢才共三叉没接把铁事那旅写过一张课能娘等起绝对做我一写过一年末过着写有跌到能来日落水结局结着了年末汤在你西点门那人家外转着年末吞落娘这起背对年末陪着起偏着这对年末来日子女娘来年末来日落水唐龙小心一年末跌进三年起切得写过一年末结缘起三年考特写过一张阔心娘的写过有把通能把没几把有把给了写帖学用你来日落水马老最凶痛结局节偏着我把下就是杨九公司啰嗦不说连菜隔夜空多提给一能杨荣姐姐写过这些白件那车写我亲第一弄来日啰嗦罗康切磨汤啰嗦家靠多钱吹气来日啰嗦写法四中汤开列罗这提莫结业门着着林咱的金德龙萨瓦写结白所中下雪车照没套日女汤这位切了切错最凶切断你都捏住旅日的行列咱女者的切磨将我中家恰吉来日陪见男者切来日在厕所操有把戏人用啰嗦不以他动将我来日啰嗦以罗正子断二连阿姐阿姐定做写帖来日靠以将我容姐姐切的写过家董捏写全国写草写有把戏三年经过时三年考给穷您等起绝对做我以写过年末心理切去我撒推白写过定做写草写有劲能对扫把通眼界特在头花修建天说切瓦结义北村写过靠近经过老大写把通开了堂落不着这让姐国母心理咱女西点马纳搜生通生错小事推论点说结义成之抗力我把写把通国母心理来日罗林堂罗扎年纪跟着当你来日罗索堂生错蒙错爬脚爬套捏着当有把戏
1: 这个来空里背后年初一旦年初来空气在今年年初背年一旦及帕克斯坦等地小了阿里短比马特安就这季绝绝杀去了五十两家协约把的一旦秀你永秀节年初七开门里给家龙的中年一旦及阿里绝绝了两家协比农的农霍尔姆斯从各党一旦及你的恰吉电竞一旦来瓜东全用里没法组织国家这么策也解决把的 대지 파키스탄 쇼지 년대 이란지 아리 덴비 마추 뉴드지 제제라 렌잡지 파키스탄 쇼지 아르쇼라 제제시에 제셰바리에 아리마키 중앙 마셔부이 제제년 아리 마드니 셀하 정지 예란라 메비 초토 가동기 랭게 드제 유에 제제바리에 아리마키 총대 저진 저지레 지라 저롱 저급이 레와템바마시 저진 제이에 총드니 바 메바즈니 가동지 덴베라 저송시에 주여바리에 예스란 뼈리시기 제제년제 고모 예스레제 존리 네타니야 후이 년디 고모 아리 총통 테럼포당 카바 자유 제제바리에 차트는 쇼니뷰 카바농기 논데 차라시메 바리에 제제님 파리스당 인지 장초마보당 대지 화모즈 총가 타코지 초콘스 마르몽보당지 차제유에 바르미니 이란제 신대포당 연비 제제님 초도 신대 송쇼시비 민토니 사콘시로제 마딘 꾸리 공시예롱 정미 냠니체르 당니 가치 전롱대 마딘젠던 제제리 이란코니 총가디 렌자라 겔레시에타바마시 야카 공루시기 태주시에던 유금먼시 제바리 크니야르 총르시에전비 파렌시 총통 마클롱기 대지 파렌시 화모츠 총가다 꾀리샤젤라 선롱 테니 똥뉴메 제제바리
0: 너가레 코네 배우는추 어르스 자송부이 제제니 나차동니 데선베 체제 니시자지 인노 유란 자체본디 어르스 마오기 여살 매조팅 주자 던체 대조 교육바시 제용 유라마기 타동 멈에 남지 인자고 팀 주동 서자 선제 솔지 셰바 마시 어르스마기 여살하 저고 팀 제셔 바시 미사 마던 샤쉐 초콘노 유라마기 마타운 조바 고지탕 장가 셰바 샤쉐 팀 치저 주동 자메 던체 대지 배요제 교 바시 어르스 자송 부이 어르스 쇼니 유란지 마촌 조바 고지탕 장가 셰바 샤쉐 배워티 대촌제 렌차 로저 마시 콜로 런싱히 농대 동제 연시 교바시 유란제 종통 즈란스지히 제제닌 내선배 년닌노 어르스마오히 파고 샤쉐 팀 야동 아젤하종 배워통 매주 팀 야하종 교파 대신 파고 람제치 마메 남제 첫종지 야고 셰바치 유란쇼기 선토 고요치 디토니 예산더 말 어르스마오 봉히 마촌 조지히 준탈라 저송 시메바통 유란제 봉디히 대촌제 샤쉐 배워서 청의 여지 교바시 즈란스지히 년태이 고물 타동 유란지 종마 토통 턴조 시차부이 어르스쇼라 제르샤지이 종마 치동기 민토 제신 어르쇼지 종마 제보잡지 샤쉐트 넌제게 니바 되베시에베 유란쇼니 어르쇼지 샤쉐 된토의 초환 게레 허다 샤지 제구시기 요지 교바시
2: 진트조비 너시 땜본주
3: 江雪狼的撒班没必雪
4: 三个来节更抗松向来今天出品的黑店本组用黑狼的撒班没必黑几笔其中年轻黑经营俺来听见你我觉得北中部中给抗比没多了点你偏见了让地黑比过一坚持的三入农电影年娱乐黑人不总给美杜拉大卫对亲戚所经能把扩纳蒙白康比美杜仓有的鞋底康比美杜对亲戚可用着配件动总控着班主拉跟的动物修对容应着第二鞋的跌进人类也过娘这动天灵人不胸襟八八建议提内蒙兄弟也康比美杜引进用了电力中西修用的大姐用完跟的动物让电视接的黑康这把动天灵大王蒙错第一件件比起推配件件能把戏第一把戏人类也过境人能撒比过虚把人呢不过从人类同也过去境观众但这多建议大陆不过总给也过八年以各通给同若用铁同若用千里恰大同也啰嗦以确定也过跨年和江啊变年也过闻着一点没多了大娃同把脚把脏门牌英雄能比以人类娘脸蓝这一季也把谁罗登起电视来来比李东明罗捏些人别重视听啊用用心大厅不过用完的人类也过去黑过不送初步也比旅通也过年年生意也过得劲儿 空给大厅不我列你一个娘家用他爸妈子有时候人家中用入特别女人看长得没办独机黑夜俺们人家黑瓜要不黑就能不为人家也过娘这个瓜子黑谁三年的给康比美都冲对死必须儿童康比美都给决定作为嘎巴叔娘人来的做你也过我当给你地诺雄健的这一不中给中变言吧陶清文给三年的给黑对美都同穿上了大碗松这同亚对阴这同共同的黑把松这电对千度纳木给拿茶同把脚松这根据清菜同嘎出了大碗松这给对给人类也过节天在地里不地里黑对也过下夜里落实比也过下夜等节节跟爹东西引起心度天来了人总碰壁过去呢康比美都的不位于确定天来配置于电话接近不总行列中系统参杂七百聚集当作一书记拉把一三年的给日夜康动给天空的牛肉人痛你斑鸠人痛等姐姐女婿也给跟爹动你行住蒙出去行列图人呢也过紧配置着开片娘些他把协议这种恰吉广州以北秀拉扎同天空电影昌扎他的电影波语以切电耶稣操控切莫拉恰大东业吉黑一把事青豆中带八空中去也莫着面以年前康比美度刷机康动拉有业以能把同穷等这玩意当下康动呢行政门别聪明拉扎用啊同有业以和现切的很松黑黑一九度电呢广东给行列参杂日记开卷机康不来动动康动给压个通过了咱所用黑白的用完黑色老板爷广东行列参杂日记开卷机波语以日系康不没多了三口三百年一级黑夜中国康不同没多营业人员确定康动弄着黑白康动给日记瓦同没多营业人的动画凭着七人中啊进行的日系康动令的对此几个人最重的一个没多了大瓦同压电康不从话罗舍布把怕用啊建议用度特别是建议康动的行主比列系动不建议行列人类有过娘这了跟爹丁萨动啊电力行动没看有过下夜的这把马赛行主把人类有过配件诺熊看动偏把通见的建议大陆不中给娘中在过的三腿从那人类娘类黑过的这把同行主比则吃给人家眼可为用把苏特拉萨德连年行过藏别让木荒见阿拉作战的大过作战了军给黑把同有过为阿拉牛洞大特把同三年萨图的主案用特别昆这设备全年让木荒见连住的从来马帕特班捏起特意广东行前别后来电热夸夸积极比不恶总来电出现给组长同不恶总二级吉林书记言吧吉林总兵言吧经验比樊东瑞以我这些把意难别后来电热夸给大东广东面在粗霸同别中扶风员行住所弄这些的不与康比美都人别天在同电影被抛同然后荒结束切电天在天一年黑纵八一控制手部下动特年三腿天在被到错过前目天干纵特一第一路别中扶风员行住给被抛香港同澳门也唱染了整卡局部一也过来电你用把所比过去呢不过中运动康比美都三者空给赢到周里给康比美都对亲人这空给空把从马看我擦瓦同也过完没用完黑给打瓦几个公里我擦松黑黑把同空给康比美都对亲也下弄的等你不过中给康比美都天空黑你中世界也过配置休闲动地三年的给新主笔也过车你永巴苏特级一级限度青岛中大呢不过中波爹康比美都龙用给地位可以把同爹你康比人类也过去没用的爹爹也过去没啥建议大略康比美都对亲人中大用意也过完没听吃生花长了年龄虚拟谈过去从德同蒙索内从来用把过车阿吉长兄阿同出来做运站从德阿吉老长后的谢聪明用把车叫阿兄弟 青岛中大人类一个学对下一点点家主任卢建义蒙初人类一个配件农丁沙后期大东新子中错就算人在差点多蒙初旅在人的后期各种黑白马赛蒙初期长点把各家黑点电目完年人类一个配件农熊天的叫黑级黑白色中三节蒙索南村亚措街巴台配件行巴店呢不中间蒙熊巴巴街三娘店边边前黑日各同中区党支部书记嘎多吉宁东街各路中区农蒙索南村托马店租巴尼大白青村主给蒙索南村租业巴同谁用给年用得从来切类所拥有协议康比美都也令给大瓦进入蒙索内从来强强用把过车上老张用业绩限度但这多建议你都年暗路不要总给也过完没停车参加交暗了年龄去把动也过节也用把过东西你和价格动也瓦接上边路康比美都对亲人也过完没停车参加所上老张了年龄去把动也过就用把过东西送动希望俺三个兄弟人年动也过天年的不与家庭天年的你就玩马赛新主编把怕了跟爹动笔来一个感谢的这一集我这爷爷大家不总给人年也过动来人家送这动来人家动人年也过送这家娘这一片姐姐和他啥的动玩马赛家人送姐姐也过男这两个动广州北区娘里来店里，人年冬也过节，某一季节，今天没把推过葱的冬天，对一个葱马长皮也过来的节，能把爹爹，前天天来节，比多人不来跟爹冬夜。今天天气全国皆得，从年幕后总体，新都特为颁奖季，三推中山大街栏女把银把戏，国际的开别，坚持第三入农。电影新过于龙不动啊同样的中期入空的着戏一半把戏参与你为我的满这笔这空签名定年原签界的错音戏从你行前错下中期幕后会力动突力融用总中传向每一中区我这你来电影这空弄的我这节你个这一张写词哈重要不业绩新都特为对其下马托甘肃东从年三藏寺也比蒙古族马川原乡京西中区这大三子家追空农年新都给这马行不喜特营业啦也过得用看有经切记门徒马行念比这大三子呢罗密斯的爷爷穷年龄电影的扎图的给抓起为新热戏等级策划师也过完蒙布戏前往司令洞兰州年龙阔洞的用个野把桶这个去老爸兄弟新都切许桶马戏的多杂年特有的卡一弄了就别过去洞里嘎住云增洞一看多爸妈去中这个洞样的新都特为捉弄用完都掐机老头卡把店里主戏店比对策的多把洞念的弄里中三节行看来牛肉也比捉弄错营业融入煮起来也比马想还能撒下点了经得用看也人不拧把点这事空给能不能吃一点从空的女比心都得到追空的女死都办得错农应去把同行不供你用农们娘的车年得了新都腾有同再没再有也把用啊呢来个沿到公里中住啊七万多级也把事年龄行看着行吧雇用仓给容颜着大餐子也追空三波有几些营业金空颜着大餐子加恰接着老张有过娃去女斯特娃用个也把同蒙蒙去告诉年纪了也过娃也就老了年龄也特就也那年落几人了新都特娃用看着老你用不过车就长若也把事雇用仓给顶送没从嘛容易给女斯特娃捉弄得了还就干部也进度新都给供了门面接面长必打不也了主要用行不也别也过娃错你的用地钱不也进度定而去用把中蒙的轻松戏一把戏今夕中去现在天来别电令的也比现在家中女这空弄的谁听听给新都地段连长的定了向你我们也这么行不行特进度有过娃去老的重点写错别当年特个也了蒙不行给更开心酿的牛更多然后刚刚的戏这空你很努我总觉得然后刚刚睡吧了可爱梦远没去特地了还总该不写这些 爹妈是村都拿出一笔捉马这一折扣弄的马是建议捉马这穷穷蒙博成为几把他农营黑金都来都在了主啊行别有过啊错从卡家里把脚把通印度地道特玩一问哭出个夜总用以比例这个电笔印度别电影比恰你那来也比折扣你家一级学生从马融融给切去一笔没去嘎不黑这一现在家中嘛目击了用把过车案里嘎这一把通这大三子呢目击了用把过车三通主动的嘎别但呢专门去用这些新热血的建议今天中错基本满意吧明后总以马起餐度电笔内部行别笔干净直接给摩擦电一通新民乡以新度的那水中新度女士特外用于卓心给协管的那电影给着千不缺一然后干啊通不用按隔壁干啊不虽满跟着说新度水把从马人民以梦用的也把通咱就懂对钱安睡干事一个娃拉巴特蒙布用个一没多了大娃同印度特娃银币撒空诺多切撒娃说恰从撒下进你娘子用特技也别那了三对中色的第二年中出下跌的行业没后总行列同中色参杂聚义行列下一个电力者朱镇言吧玛丽娜姨我这些把大拿总用来打起一切直接电笔追控你动参加各国际也把通切去电笔新都多我差个一点这大三字通我这现在家卓玛所那哈蒙博连租鞋子也三年的也缩进去连累通中世纪连累你从这当下鞋底越过我错追控通新开弄的车子也来新的天子鞋子一弄你没去街头牌贴个雷特巴通天子从外通用入从于白你就都行业爹爹行动意思特于从连得了三体确定行列的老别人特巴通没错意思有特巴现在学生学生也把建议行让一连弄三把戏的建议着戏电呢出价叠别折控谁这通三体行动虽把谁谁也够为雷波中意呢琢磨去我估中就滴滴的动力三对中三大级动物能把人气没比三有三把戏那一把戏三个能把错等点点给今天出品的一点不足容易浪费三百倍的戏级别且这两千给农店充满的动产林等你们特年我去来红给这些别两千元到农工作经营等你充满七人落家

아장치아 루닝베 토네 로게 미마기 티기 초와람바마세 미링 제티기 제리 냠제타 미리 소스 삼루치베 티기 루양랑네 루셰 큐세기 남베 토네 로게 벤조 지소티 룸데 유투사와 토바 응원바타 미리 소소 제티타 제리 냠제체네 중화 미리 직튼 초베 도시 사텐도 단티 로게 징네 유르기 뷰세토에 페겔라 뚜루양 뷰유

외기 중공 로가시비 루시에디 센트비 첼리나 남링게츠 실로 치링라네 시지티 나와타 치메 도치라네 현당 좀 나와 탈진 시마 치링 양좀 나네 다나위 루시에 함을 라조시비티 센트시에

퓨리 포모스야기 루시에 님부터 센트비치라 남을행게 저 무투제 키두블라네 시지잠 나왔다 베마운디라네 시엔다잠 나와 시엠노드라네 다나웨 루시에 미위기 하조시야티 세능시에

0: 나 세간 추슈야 이내리 텐달이야 배주 단지다 간다라 추리야 준중탄 추티다 이나 촐라단요 마지 티에 마체 다 불람티 준비 급수한지 다 사도 소수 텐데 윤내리 통주 건준도 모유 바라 사도 소수 통주 양한지 그래 사제 카셀이야 야 헴바게비야 이내리 야메나지 딩디야 양고야 이내리 텐데리야 다 간다고 고추살이야 배주 단지에 니 자라 춘주지 이내리 티 누부디 최슈디 준비 투부딘 제 체오시 시장 Tiedabuki, the Bezun Yinanja, Ningru Yinanja, Yamina, Nendian Yinanja, Tinjiki Mungsi Walla, Tianjan Shengli Bunglamti, Jun Tazia, Tanda Italina, the Dumning Yongli, Mozart Chiweki, Zudun Diji Samuri. Tatanda Italina, Langkulu Shun, Tianjan Shengli Bunglamla, Gibeko Su, Regia Sogjala, Sundu Chi, Good Sibe, Jerry Timusi Tunguri. Tatia Jojangi, Modi Sibarasina. 그때도 불람 준비 급수 다 불람티 제공 대난기 속자리야 쇼킹 대장 TV요 말이스 카이스는 그때도 다 300기 동디 이게 다 춥단 텐데 대비는 대응으로서 속자 통주 주세기 랑가지 수요제 아니 속자기 조교일라 쇼킹 매대바 제바 현재 진도다 배준 치슈기 통해 리게 속자기 내장이네 시 내티리야 송교체시 Susan, Tanto Kongi Sumbarasina, Tatania Chara, and Regi Soja Tanzo, Midan, Jartuba, Mi, Regi Soja, Nuts Madame Barra, Sungo Cheba, Tinja Tundu, Regi Soja Tan, Sanity Game Mangso, Walla Yin, Kimsi WK, to what in Jesse Chazi, and the Rangjun Kamtan, Sidunam Niki, Nabatin Jesse Tundu, Kuranzo, Zubumbe Muna, Chasan, Tinika Sorta, Boba Kikube, Sawaji, Sundua. Susan, Tatita WK, Mosarge, later Tinni, Muneta.
1: 我们这里准备这么一把铁脚就是苦有松就一难是这一所在的松就一难是也没那三年提给给的盲区给恰金一难这他看到了出坑几天的这里呀偏不准心有事他可能一难就新疆给天山胜利不浪的学习昆明这边一年的天山胜利不浪的谈天才让我这里给来的天山去出发的你我们就新疆咱们一把的他那中国勇给 지속의 Let's send it in yet. Some delay to you, Tilling Killing Series and Uncle Shiba Nantu, Houston Bahin, Kizikiran Lo, Kompa Chungsi, Mursu, Sinjan Pimne, Tianshan, Shengliki, Bunglam Telekune, Tigin Mosalia, Yong Resnara Nashi Yin, Nanazo Jimenezena, Yanjara Jayon, and Yes, Tianjago.
2: Ngumjita, Benu Gi, Gambi, Gasabiji.
3: Churchu Tang King Yang Chungbe, Jiju Huku.
2: Dana Dukji, Tumi Kiju Nawe Yungui Sato.
3: Yang Xin Padami Wenbe, Changchu Satang.
2: Toshin Ji Chabe Tobu Sato.
3: Make it you to call away, Lizzie.
2: Make it you to call away, Lizzie.

nakse jakchun la jijin ngapja shibju shiku sinne nakze khipche ti jaja duju tunru ta chengchun ge sin yubari bijin tianmen shen riwe jiegab nakse jilin ti fo shan ta ji yubba ta jilin nakke riwu jinyam che shen rezi toshu ti jaju ngue le mi ngapja ngapju sinji yu bijin tianmen shen riwe jiegab nakse jilin ki nang to 지신기너리 숨자추 예바타 소자 길이리나 감제리기 소자라 고첸 줄구타 첸카 시주싱아 리카 자다 숨주섭도 예진 강티 비진 스괴기 체기 소자 리기 돈버기 자자 니슈 쓸구타 청준 뒤니 송유 대나라야 종교 예급기 존내 송교 소자기 리구 예바지 비진 티멘션 지위 계급 나제 진리라 황도 로타 포부산 제기 춘비 모자라 도리 진중타 테메 도괴 춘비 메주 제주 유진 테메 로마 마르부타 슈퐁 지위 퇴지기 진중 춘바 지기 유바이 비진 티멘션 지위 계급 나제 진리티니 고니니 강당라야 리지 낭세 내야쿠시 리도비 야게 진도 초보네 진도 개배 팔아 리지 치산 사제 야쿠시 리도 비진 태면선 리위 계급 나세 진이 티니 예동 담이 주미 시로라 총조타 총대기 진중 그 서비 제네 나제 시리 조준 호다 체바타 대지소 예동 담이 주미 주류 다순베 치주드니니 비진 총결기 계제 정결주의 비진 총결기 태면선 리위 계급 낙제진의 조규 촉신제와타 니동 주미 조류 다왕압의 치진이라야 비진 총결의 태면선 리위 계급 낙제진의 도 응어치진 총일초다 제와타 급티류이래 진행기 고딘 86개주미에바리 니동 담미 주미 조류 다왕 중입의 친시두님 비진 태면선 주위 계급 낙제 진리 티 계급 낙례 주의 초생교대 주보시리샤 비진 태면선 주위 계급 낙제 진리 티라야 니동 자미 주미 주류 더와 중예 바라 비진 태면선 계급 낙제 진리 나 계급 낙제 진리 시비 민토바타 티에게 남대 캐주니 주귀기 감세 정신기 퇴농기 남다 이바타 로시부야 고모 집에 되지티나 나저 초주 뒤의 시간에 공주 초주 나베 바래도 계시군이 대가야 요걸 중교로 패바이나 비진 총기르키 사와 작람 당부 대체 구주러와 법조수 퍼바타 티내 지주 랑고람 구숨 찍라 대체 난신풍 총조 법나 대가 립기도 요걸 길람디 응은이 쉬바이나 태매 지위 두리네 독도인 제제 태매주의 계속 낙제 강도 내바타 티네 야르제고이나 르처부를 내바 르처부네 태가 제제 심이나 정주원 나위 처르타 제르징부 크도 디지 두베 라마르케 요고 중교티 뒤지 강시 인로 꾸니라야 미이 나위 가든시 상게 디르기도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 더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 담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2: zhen de suo le zai chong xiong ka du yu ge pu lu su zhen jie guo tan ge gong suo la ge li xi chang la zhen mo nan ba zhao ge ba tong ju yu wen jiang luo de kuo de ji chuan na su zhen ma guo xi la niam su qi ge ji yu niam su qi ge nanyang mi shuo wa tan nga ri ji nan ba jun duo min zhuo wa qi ju ni zhong guo suo zhe ji li o qin le san ne rup zu zhen ji li gong xi ge guo wa la ba qi lin la ni zhen ge niam su tan song qi qi bian na ta qi du ji sun qi bian zha tian xi yin Tiren ki kangzhong zhonglin li chen nang, ningwa ningwa xin tu nyamso che ni. La se na wei su zhen ki, rin ne ki si ju song zhong qie ji kwa di xiu yin. La sa nerab zu zhen zili gong sin ni, xue dui bie ki meng xi tuo zu ba xi yin xing. Pen zhong la xie su zhe ki chu zhe tu xue chun ki yu. La ba zirin la ki, tu rab ni xiu bie lu rab ge ju bara, ge gab ki meng yu bor jen dang ni. Pochang Pudalara Nyamso Nangab Sanye Kado Yuebe Shetebe Ki Ochen Genche Durup Cheba Ma Se Shetebe Ki Suyun La Tse Tsangma Gyunzin Che Yu Tacha, Narab Zuzun Ziri Kungsi Shetebe Ki La Tse Gyunzin Che Ni Lakshi So Tse Ba Gyatang Dunju La Tsam Yuebe Rungyo Songyong Tang Nyamso Chingyan Ki Kungsi Si La Kuru Yue Chi Songi Du
3: Gyan La Wazir La Gungam San
4: Lo Lo Lo
3: Kelaran tangan zuji ki pyo ki suyun ki ta rimu chale ti. Kakazane gozu jen tari?
4: Nga lo jutru jibdune ne, di nirab jutru ngu zina rimu chale na dinde chima mungu che je, ngimbo susu gali gali jan je. Dinde sti je, ngab dhudu zamba chima mungu che de durum na shas. Ndi yundu zamba soso dakwa pamamibo dhwa le je, di ji kukub na da bakja yung je. Ani nala rewa shu je nga ta lakze shi lakbi inlab je, ana pamia ji lakze che je, ani kigen もう旅なんで。なんだんごでけん、自便所ら沈没しよりす。なんてごとな、ていうこ、あ、ろかしゃしばちゃん。あんてねけん、とびやらしゃね、けんてれちんぶらしゃね。とばけ、あんやちももぐちんぼ、ぷぎじ、じんぐにゃむしゅとろ。あんこなんどじぎじぎ、えしょる、じみしゅんろ、にゃん、ろぷちんじぎじぎ。どくちゃじ、あんねんたんでぶとく、えねんね、とちょんそんす。らてじゃんじ。
5: 뭐？那个是那日做准那这里公司人做这个，他别个那没有给他做准的做，伢们说当人家那个吃来做起了吧？对对对，那给俺们让这个公司的那里修建，俺做吃来点做那里的修一个了吧？对对对，他做俺做公司上的做起，他得不到个龙，我就没什么做了是。对，你嘛，这个他是中间那让种种的促进那些，就是咱们别个容易送给地铁这个拉在地铁个做过个送件，一直端那些，俺都做些。 난도로디스레남르 뷰제 개린 제제 디인도 잠바 지게 디 민인에레 야리야 친 지조에 나다 디 계지게 나나다 베위 디 리네 숨겨기 치모다 라제베 미는 먹고 디네 되는 거리스
3: 나 공사 잘해 줘디 랭의 냠소다 송접지에 길에 잘해디 인도 전에 다 디니 라제기 세시 토와다 도도 냄네 딘레스 제고에 인도 전에 가저데 단다 라제 미는 거는시나 근들어지는
5: 당아 전날 제는 리리는 만자고 뉘즈 쇼리스 베네 차샤나 서브르 두신 싱주 드네 차상 친구 다가 벽에 중요 숨겨 날 지가 아주 공생원의 자기 인원의 시험 권의 슈부터 자산 공수를 안게 되냐 이거 레드 칼이 내려 제모 칼이 공수를 안게 되는 이제 자산 되냐 이거 근데 지기 되게니 지고 알리 한 뒤인도 좀 봐지 단대부터 그 지기 내 제벨 농원 날 지기 기급 좀 보이나다 종을 좀 보려 사실 종기 관계 있다 이지 톱제 근데 지차 돼요 알리 안 아주 나로 내 지기 치모네레 로충에 치모 먹고 된대어리스 지기 단다 정리 팅게 조 제외 당 아니 지 공신 팅 된대 그 벽에 락제를 통제 난제 안도와 락제 돌이 있대다 아니 이게 비중이야 소경 제시하르스 공시 터네레
3: 또 이제 러시아라는 건 저 지기 캐나다나 수는 능실에 계급 단어 좀 각초 가서 가네 지그르는 손접 레던들 제대 통신 있는 거 알아봐
5: 예예예
3: 라는 건 저 손접 단념 속에 레터 침부터 이제 뭐고 집에 나서 와
5: 예예예
3: 그건 저 지기 너럽 조주 엔지리 공수에 쉬는 다 지기 조 잘에 디나야 지로 와
5: 예예
3: 저 지기 넘던 체선으로 근전을 쉬지 간 저 지기 손접 기차에 되게 늘어지나이다
5: 다 남자 체양주의 단지 수입이는 즉 당구대에 있는 불량 보더라 죽라가 노블인가 디네스 주베사미에 죽라가 되게 능식이야 절대 없는 아주 장기 뜻실로 보고 뭐 장관염소 사자 결로 되게 능식이다 공부 배우관대 체양가 공수라는 게 개념제제 급 뒤뒤 있는 가린세는 굽죽과자니에 돈나 배우나로 지기다 제모착제나다 간기태네 공수라는 건가 기준서고 열었어. 근데 이제 잡아 레지 테네레 공부이나다 시슈이나 등조 접제. 근데 지금 아니 공부 치대 되게 냠수나 슈제. 안내는 거 알았어.
3: 나도 걔라 계속 쓰지 공부 치대 냠수나 얘도 차례디 먹고지 나도 와. 아 뒤나라 강에 사바다 내대 사바 먹고지 체스버리. 근데 이제 내가 간수 공수 지기 라제딘 레균제 나야다. 야메나 지기 냠수를 코에 교제딘제 수십다 나에게 차례딘제 그런 건 나야나.
5: 어다 다른 능시를 간도 송야다. 다른 저 교육이 관배 있나 자 지금 순교업 대전나 레게나 흉도 좀봐 레그 고주인도 좀봐 레게 당고 지금 멍시 때제 삽대나 자 자교이나 지금 열이 뒤인도 좀봐 안주 어느 당고대 개원 뭔고 열 개원다 봐주 그도 휴지 뒤지고스 나 삽대 시순기 차례나 배 교림 날지 강부대 무슨 마 님부대 마 뒤지인도 좀봐 뒤날에 안내 좀 뭔용 차인 거리스 뒤간에 숙체를 줘야다. 디냐가 비신다 레유야다 딘데기 다과 튼고리스 디그라고 창 지퉁고리스 지단 강군님부사들하고 창인도 좀봐 지기라고 창 지리야 소리 지금 내가 튼연이 아니 뭐고 튼고리 그 뒤도 좀 안 돼 시슈운다 지기 유 참바 마딘 뒤슈제 엔 케만제 엔 권데카가 좀 유기 지 겐구민 된데슈 엔 급테 그죠 디 체시 근데 된 것도 만족하네야 네 슈제 엔 두 시슈운다 간가 타주는 거리스 엔 줍제 테리네레 간조때 가지 식신 뷰타고 짜지면 공구 딩모만에 야 유튜브제야 한 공수원에 퇴배 소가 되겠어요. 진대가 아주 배준제제 디시구스 또 던저이는 디 다단다 안도 수요제로 숨주에 메시 두고 알레스 수요제 아마 있는 색산에 수슌급리는 지도 저디 니문에 퇴제 니문 팀군에 퇴제 아니면 나로네 디 도저디게 지 레뉴 롭잠제제 아마 산에 수슌마게제 안급 디두 잠바 네게 안주 지망군 안주 송야제는 아니 멍시디네 수연도 은데 수수 잠료다 십자료다 디 말리에 잔냐 수수 락제베 양고 잠당하다 십단 딛는 거 알승구스 디 순데 잠바 딱갑 디르 잠바 도저인 직소니에 공부 진해디야 라야

0: 진짜 길 레브리스 디인도 잠바 안으로 니게 지기 도저서 니만 저 제목하다 도박 아니 송야다 디제제 셈다 제제 지기 니미나이바 친제 레규브지 근데 두고 유메 규브지디가 따주제 되게 능식이 마참동어 사기모 이발도 주고 이래 규브지디 당고데 라우제야 디라제 안로 숨시치 저도 지기 지기나 수기 수기나 멍신은 야할단제 안디 비숨 저부 전송스 다 단다 스여나가 뉴스나 쇼리스 단다 계지게 나인다다 안 배우기 지기 좀 숨겸 나리 안도와 권득하기 진강윤한 예 내먹고 유스
1: 나와도 나서 다 지기 단계 틀레디 슉치마시 피게 주의디 에 도스네디 군에 저쪽이 그러와
0: 제다 또 저디 단다 단계 다 지기 디브리 지금능시 권득하 아야 워요리스 다디 야워스 니마기 배우기 본량 보더라이나 졸라카이나 간거 또 저리스 디인도 좀 받는데 롱동자 되게 큐어리스 근데 좀 아주 캐린 도로 와 상한 주인 내려 다가란 소유제 좀래 돌단제 이는 디 수업이 당가 있는 즉 놈샤 되었다 뷰 탈탈 도로 저도 곧 주 출시 구인 거리 정중 기통 공손자 안디 롱동자 대 도로 와 언제 지켜줘요리스
1: 아 개나라는 자식은 연례 증가 주 공신일 때 걸어 정전의 공신 레미지 차브레다 다 내년에 찾는 건지 공신 개공의 지르러 와
0: 뭐
1: 당가 저기 공신 대기 차례 나야 되니 다 인가라서 지나 지나기 대바이는 라고 참원이 된데 라고 참고하러 와. 근데 진짜 전에 간 저희 공식이 다 소소기 차례나 베티 비제티 갤이나야 치도 자든스로 지 근데 소는 거나.
0: 다또 자든디 아주 지게 배우기 중요 날 취체도 잡아 레드 신다 자지 적 말이스. 레드 라고 챈도 잡아 지게 레벤 차샨디 잠다 동무다도 와 구조 좋은 디 예용 디브리디를 숨겨 휴지 버리스. 도저 디브리다도 마사베 수수 개는 이제 수수 락제 된제 근데 숨겨 적도 안디네 시네 그동 구조 제구도 제야 되게 진짜 얘네 라제 비주 제제 가지기야 잠다 동무 간거 제비죠 지구 주고샤 안디간 디브리 되게 선교 투야 진짜 라제 비주 제제 신 레드 신다는 지금 지구 로 사업제 와라 더 링은 추베 주고 자라 간거 지 남의 가를 유럽 다 가는 미시 그 교매제야 그 견제 유럽다 차다 비세베 속에 진짜 봐 제비 제비야 진짜 얘네 라제 된제 신 링은 숨겨 올래디 도스미 강가지 도바상 그때 내고 락제다 아직 수전염료 된대시 구거리스 노 니네 개거름 배치게 촉진터베 락기거리스 근데 근데 경화한다 문구직 된대시 우리스 내가지 돌 근데 저음에 봐줘 열 돌린 제제 근데 저 최시 된 근데 저 우리스 어디 내 그디 규림 제제
1: 다바 간소지게 공수 도지 했는데 이는 롱업스 도지 도어베 다다 냉은에 있는 간소 공수 시행선으로 근데 지피게 중요
0: 다시 시행 단도 자는 간소 락제면에 갈학 차인 거리스 지금 라테미나 실차낼 남당 되면 레미 둔진의 계계 딘데지 차인 거리스 급제 타징 독대제 아니 그 로직 로숨 딘데 간주 편주기 견기시아 연제 아니 간주 신수 치모 도수 치모 서브 상동 딘데 치모 레게 남당 된제 인차르고 근데 조유메 망게지 아니 지기 간주 산내 다게 지기 신조 망조기 지기 레슈크미나 야 뒤제 아니 견기시아제 엘레 레유제제 언니 차인 거 안디 나네 yāng xīng zhō māng zhō nē jī sū sū lēk dē gā xīng yuè bā nē yāng zhū nyā jē ān dē lāk dē dē yāng lā bī yā
1: tāng tāng ngā sū gōng sū lī nā nyam sū chā lē nā yā kī tā chok zhēng yī nē rī dī tōp tāng sū nō dī kandrē kandrē jī yu nā
0: tāng ngā sū tāng tā sī shūng kī jī gā zhō jī zhū zhūng tīng kī tā jī gē yōng kī rī ngū chū kī dī kī lā kī nā xā lī zhūng bā tāng gu lē sī jī kī zhūng bā tāng gu sū tā pio nā lō nā gē yōng nā rā gōng bā kī nē xī nā zhō lā bū chā yā kī dī 토탄드스네 딘데 라기조리스 안치 단단 주캉바 사르갸기야 라기진 부니비네 요리스 노 안단는 아주 하스 통계 중국 닝베 나래 안주 내래 단다 레가 가시 사르갸스네 가시 연 지금 닝베 딘데 나래 양 아주 디치고리스 라고 찬체 레가 지고리스 중국 닝베 단 줄수 레드 고 주운데
1: 당 아주 표현에 샤샤는 이 레가 비소 처부터 나위 쪽지 캐도 사왔는데 저러러 와 아니 간저 지게 나럽 쪽지 지리 공생연에 신다 쪽지 된절에 냠소 지에다 야면은 된절 지게 하래 저거 지에기 차례디 나에 될 매도 미루는 데 차대도 와 다 지속이 된저서 그러지
0: 당 안주 단데 레가 답도 롱데게 나지 지조이나 자망조이나 자지 다 민이는 지 관배나 자 도바카 또 수체가 있는 게 니마 공신데 레게 제일 핀데 제일 스코즈 파주 잡다다 계속 존재 응 아주 약급대 파주 감유슈제 레게 제안에 대산이 지 레가가 지금 합종나 쇼를 봐 아주 신까지 이내 좀 얻을 관배카지 주 만주 디치로지 레 충수 이내 레 지금 아주 와기 군주선에 상동 군주자레 마용제 지난주 레 하고 지 핀데 지로지 자중사대 내레 제일 된 죽중도 안에 디치로지 진대이네 지기 망조 등조에 탑제 왜 있나다 진대지
1: 아 답대

0: 인조 되는 건지 망조탄 지조는 나와 된다지 봐. 다 차샤비나 니도 니슈 쩍숨 로리나 페랑년 종기 카탕비 에 작전 송다 니고디 공을 되는 건지 공사 지조난다 봐.
1: 노노. 다 디소지 된데 주나샤 디인도 좀 봐. 작전 총다다 직순하디 지단제는 지기 직설이다 직통제력다 딘데게 지기 작전의 명령에서 잘도 다 지 시중기 통제나 이제 딘데게 돈에띠 난자 띠하고도 없으니 되네래 정말하게 엔고 작전의 총다시야 딘데 좀 대대장 안 주의 내래 지 대준제제 돈도 작전 총다 롱은 동다 대투야 안 딘데 인도 좀 방아 주시 공신원에 내래 단대부도기 레어 제외 교류기 띠 디 총과 좀 전에 내가 단대부터 강부 두제 디야오 총자 디밍 토브리스 디 토브 그 좀 대대 장한 좀 배든 제제 엔 진주기 무투기 딘데 토라 야르르 베그리 네다 락신 토라 딘데 총다 밍네 좀 야오 좀 봤어 신 딘데 토메베서 사야다 딘데 토 작전 데이터 때문에 고치고 지금도 있어 응 거의 내 세신기 야구도 세주도 노
0: 라바진의 라키 난저 내가 집에 규림나 제거시 자든 송기 유 대니 레라 치와타 추원 니거라 개체념 지버 짐바타 메게 통교 예바타 메베 레라 지버 짐바 정체 또바타 메도바 니가 지버 짐바 저와 떼나 양자 마데나 양자 니가 지버 짐바 제 지기 예비 미남지 예제 톱니 레라 마무식 앙조르 제주 지기도 마세 니동자메 이슈 쯔숨로 변존제 차진 총다 닝베 천년야 낭초 대내가 저 레가라 띵조타 Kailin cheba shik re la, mutu rungyo songyob ki chasha tere, bezoen cheba ra guma cheba shik yang re chi sungi tu. Taja lawa cirin la ki, lesa narab zujun ziri gongsi ne chi ni. Kangzhong sator londe kurgi jiwe sujun nyingba teta la, sun shu saba jinshin yo la, kongzhoy rungyi ki laksong tang, lozhi la ten ni. Rinne ki xie din songyob chi shin, pilu sujun ki lakze gyunzin chi shin yo. Zan la baso.
2: 생글링게 공감상 샴리아 직튼 소베 도시 덴보르조 강괴랑 부사바 베베 괴집에 지리리 첸슈인 원리아 링게네 고주도 게크 피게탄 교주 의원행한 기지 유긴 구르로 된다 리지 개진키 추체 티웨 토와타 뷰체 티웨 토의 권에 뉴교 춘춘타 텐근 용동 켈레 튠 야부 주베 권리아 세제 나와티 세나그시 Nyechar, chuse tiwe towa ta, buze tiwe towe go ne, nukyu chun chun ta, tengu nyung tu donwe le tun yabu chukyu gwar ki, zhongkong zhongyang xiong tun ting ta, gezi jikep kang xiong tun ting ki, samchar siba yongja che ne. Zhonggyur tun cim sikrin, buze tiwe towe go ne, nukyu chun chun ta, tengu nyung tu donwe le tun le, gwindi dongchi, tablam kase su yu. Samchar ki tuinin ki chinta zonin che tab le ming ne. Siam le gikab pike tang gyurju oyunan kan ki jiyu gen kurlu tun ta jiyu rikji ke jen ki se ji si nang shim. Nukyu chun chun ta tengu nyung dong ni. Bu se tuwe pike ungur chibi chitab ke chin si yin. Longa chen jubshi ba ne sun siku ka tang di chen ka ki. Cho yong ne chun chun chibi tab ju tun kyun nen den che di. 지소용기 뉴규춘춘타 탱균용동러 군디 댄디당와 편제문세 퇴부퇴부타 롱아친 줍시베 개용기 뉴규세준치체타 탱규부체 마루동웨 미체창마 디랑아 리쭈춘유 개커 피규로 오일랭간키 디유경콜루튼키 랑게키 뉴규춘춘타 탱균용토동웨 퇴부 응아신자차부유부타 뉴규춥자 도수일러쳐부타 퇴레춥자 jiwa, kuryu chunzin nebojegi gikabgi nitsuyla gyondo chungmeba. Gyurdu nukyu ta sugyun tuanlegi songwe durce ngarxin tozam yueba. Nukyu kuryu ki buce dento yarpi ki mengsi tatung denbo meba. Benjo tan jizuo cho yongne jangdo cho gyurciba ngarxin gangeta jenlong minyuwa shik chesin yueji songyubashi. Nukyu chunchung ta tengu nyongdong ne. bui tse towe pike ungur chibe chida.

中央龙津人津基金部的工作，覆盖龙津市。俺做的林业类型项目宣传，林业的俺做类型三百多几件事。林业的生意模特，俺做类型新居计划局。生意的类型规划项目，提案出自主部门的部门，结合给几句建议给三段类型动员团，出自总部的各部门，每日一年级别日子类型动员。出自各部门级别部门。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 동료 추주 구분의 주부 파라 감계 초기 레전 동료 추주 주부의 중립이 파라 암계 초기 레전 소 동료 추주 중립의 조성비 파라 선규 레전 동료 추주 조성의 주부시비 파라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전 동료 추주 주부의 중앙비 파라 기린기 링시소 치지 레전 동료 추주 중앙의 주주비 바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윈 레젠 동요 추주 주주분의 주둔비 바라 선규르 레젠 슈주 추주 주둔의 주업계비 바라 미리 양년 시비 직제 레젠 동요 추주 주업계의 주르구비 바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 동요 추주 주르구의 니슈비 바라 감계 초규 레젠 동요 추주 니슈네 니슈 정립에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주 니슈 정립에 니슈 자송배 파라 피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 이비 현재네 대다 센시는 규제와 유 현재 심장한 곳

급기 지주 계획이 세트에 레전 동료 추주 주주분이 주업된비 바라 선규를 레전 쇼요 추주 주업된의 주업계비 바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전 동료 추주 주업계의 주업구비 바라 롭종기 투주집이 레전 동료 추주 주업구의 니슈비 바라 감계 초규 레전 동료 추주 니슈의 니슈 정리비 바라 암계 초규 레전 소도 추주 니슈 정리네 니슈 작성비 바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리 전동규 인비 현재네 대다 센시 능규 저와유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게 공감사 시암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시우기 텐디리젠기 낭튼조니
6: 게스 지급 칸기 종리 리창키 칸소소로 우즈베키스탄키 종리타 에리게 초기 초칸 콩메 튀미 초부타 젠좀 나와 거타
5: 저르지이 에리게 조기 초칸 콩메 튀미 초부타 제제 나와 거로
6: 지게 년주르 키서고베 중코르 중교르 지초 피게기 넘버 통투 중회 거로
5: 중국 고제메비 체득키 에비지기 벤저로 퍼기로 구슈 사번님비 거로
6: 신뢰 튠제 충충키 멍추 튠뢰 첸보로 꾸치 체베고로
5: 냠뢰레 슝뉴 김니 초장베진루타 송용진루라 먹을 지구시비 꼬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챙긴당 튠십트남신로
5: 진능가베치 듄니 기스지급관기 종리리창기 비진 미만 소관 침으로 중국의 첨지피비 우즈베기스탄기 종리 알리보프탄 제제나 유버진 리창기 뉴얼루진 중국다 우즈베기스탄기 토르무와르기 종어 탐습 균경진에 초니뷰즈와 균체메바르 딩습탄 딘디도 다유 중국초네 우즈베기스탄 초다 렌토 기급니뷰 접다기 탑주기 니치르 지송슈네 접시티에편주인 이치 딘도동화탄 편주인 갑교로 딘부치바 뉴조마조탄 뉴규튼궁 편주지투 미주르네 베리소 니베냠레 딩습도동화지치디 중국다 우즈베기스탄기 레완지튼 초빈 조경의 군디동화라 춤제 티웨마와 토바친디유 명의 계지 뒤법 뉴진 하장치위 조니뷰 총마 롤레 텀습치바타 퀄리티뷰 최고 침부시 튼규 후르다진디 계지 디람 티웨 창샤 룩튼크초스 콤비주기로 군디동 구시 송바시 알리보프이 우즈베기스탄 초네 중국지기 자둔라 갑교로 타지도 지기유 중국 초타 토리무아르기 종어 서브도 동화타 규지 남지 냠주나 후르다 슈바 벤저르 뇨조타 미주르네 캡공기 냠레 추제 토르동화 총마 튠주르 슝디르 슝뉴 갸바치 친네 우즈베기스탄 타 중국 초기 저와 콩비 티웨 레브 윤규로 군디 동디 유지 송바시 시행야 진등갑의 체의 듀닝기 지주 예스지급 관계 종리 리창기 비지 미만 소관 침으로 중국의 첨지지 피해비 어리 예소기 최소 공미 주미 댄스 제바탄 제제나유 리창기 탈외다원 이바라 조지 시진핀 타 중동 테렌퓨와라 시바균네 중국의 어린지의 공비티 특주기 최대원제유 중국 어리탄 렌토 기급니비 접다기 튜무문진 캐진 튠규 치바탄 계지쇼리 다 종어 탐습 치파 므니르 냠레기 춤제 알레마와 토브 치파 기금니비 미마라 펜바 알레마와 춤부 지치니 점리르 땡기 정신 다 청뉴는 되게 어리 중국 다 초지도 규디 계지쇼리 망잠 치벌리 카데도 밀랑바타 니베 냠레 망잠 비올레 쯔바 미야바 땡리 다 응원바 투비 중국 다 어리 변조르 뇨존 저와르 송교체 규저유 타이완 기네튼니 중국 디웨이 키벤 다 저우유비 중국다 어린 저위추 게미초비 머티 탕부디시 어리 예소기 중국다 어리 자조 냠레기 네법치메토 중국다 저위 네드티 섬닝아 따단 짐부타 타그주치디 중국다 어리 저와 딘리타 균제 균티 중위 콤비 투치 게젠덴비 뉴븐든비 체규저와 유지 송바시
6: 계용미만투초 균례 온윤행강키 온윤찬 赵乐记忆 지지 듀니 비진토 어리게 초기 최초 뒤비 주미 투미 초비 단스 제부탄 진천나 겹시 赵乐记忆 중국타 어리정와 딘링타 균체 균투종외 콩피총화티 계급니비 미만기 투몬키벤타 계지지초기 용캡지구탄 투유 내니내송 계급니비 조다키 탑주니치워 중국타 어리정와 지용내 댐부총유 중국 어르탄 렌토 계급니비 조다키 투몽문진 키친 튼규 야부치바타 계제슈리타 종원 탐습치바 미튠베 차르 토담 춘진 야부치바 무인예량량리 계급도 빈두유 타완키 내튼니 중국 디웨키빈 추기 디와티 힘비 중국타 어리지웨추 치 개강 치슈기 내튼식시 테딘 ari zhungguji ki zha tuan le zi sun ta jik du shuwa ta. Taiwan ki ne tuan le sem nian ki da dang zi bata, ta ju che gyu zhuwa yu ji sun yu bashi. Zhao le ji yi, zhungkui ge yu mima tu zo ki, ari ge cuo war bi ri tam se che ne. Zhong wong tan pian zun war cem zhi ngar we ma wa tu ba qin du yu. Chui cuo du bi, chui min nan bi, ta ting cem zhi le pe ba ti. Zhungku tan ari war zhi du tan bi ri ta. Gekeb nipu chimzu cimbe war geche shuri tan zhongwen le gundi don war pendo yu. Eri zhongku tan zhongkui kongpe le tuyongwen tan tunbe dadan zinbe zhongwa yu la. Eri chui ming ngar we mang war zhongku le cimzi le pipkyo ro gesu shu gyu yin xie song yu bashi.
5: Zhongku tan zemlin zhidu qibin zheta debu yin bingwen ni. Chige ge sar gui bi zhongku tan chige war zhidu qibin nipu kejin dunbi qixin yu. 콘즈 Tiesi chong yir chi zhe ni teg ringi xiang zhong par ta, so le ta xin li kui ni sar du di ni para. Kora mu ba ye fu yi gang ji zhong gui chong yir zhu zhang ka xe le ke piu. Tiesi zhin kong gi zhong gui ke wang ta so ba, xing ba, ki le ke jin, so gui ba so le jen zhi xu ba ta. Tiesi na ta na chum xiong du di wang gi che bi che gyu mi bi mi ni yang zui yu. Zhong gui ji zo yar zu gi ba dar pi ge qin ba ta, mi mang gi bang ar che gir gi san bi nyam gyur li. Kora mu ba ye fu la fa jia su mu xia yu. Kongi, zhungu ni bedib jidan zhawara xiongwe camara lo zhu ta yuwa chokshu dinbi ngaran la nyongzuru sama chungsi chundu. Koromo baye fu yi, zhungu ru yu zhung gao zhu qeba ni mima tongchuru mangbu cowaran gyundu dinti dongwe labchengi laklin xixi. Yubab tan dinbi si ju gi gyabgyur ta, lakze kyabdi, xingli tuyunze lenu ta, sokchim ma la tuyugu chandu dongwa so qeba yu, xingbi dogu gi semje sewa ta. Tietu le zun chungwa ma se, tile labu xin ni, mi ma bu xi gi pe yu tu le du qin ni, chom rin zhen zun nubu din bi bu li tun zi tun gi qi bata. Chom sib gi yu gu la gun du dungwa so che yu dam ga qi yu zi qin du. Koro mo ba ye fu yi, zhung gui yu zhung gao zhu gi nyam nyung ti zem ni gi gup ka dan labar tu, pi gen zhu xin bi gi gup la, za ji jie xir zin bi tun yin din yu bi ngun zi qin du. Nidong jiong lor Egypt gi dursu chwe dien sabar gi sargui ba kamo hawi zhungur yung ni. Zhungu gen yung chok jing ni ta, jar guo mo chuli gie ge tom ni, long dun ju kuwa ra chen su shu wi, mo si qi mu ni ju bi wu na shu yu. Kamo hawi yi te dong, xing jian zhung ni li qi ni, zhungu yu zhu gao zhu ta, mang zu li dong, ti xin chuan sip ta chuan de jian pi gi so gi, jodin so wi ni ju.

0: 비유. 카무하웨이 난저 응윈규르 체가오른 진비 믹체 미뉴와시 중국 응윈규르 청와타 중국 피제기 총제 렌점리라 편바토피에 중국 미지기 레와지 듄서부 뒤규르 군디 후르다다니 퀄리티 뷰니기 니펜르 군디다 유지타 공기 중국 피제기 미타 렌중캄 시드윈 냠네 용와르 낭친치니 외부 변유 단 삼비 변유 냠도 피겐주 규르 군디다 유지진도 비짐 더상 튜딥기 지겹 좀지 바더상기 중국어 중규르 첸제니 타니지 민바라 미남기 균딩기 초에 난냠지 투비 퇴응의시 리지 준도 더상기 살고바라 중국어 커디 젠지르 용는 야 남바사바 통규규 중국어 규림시 나라 항성기 두지 규규 데스비 로지나 고 중국어 팅니 규디 총지르 망부르 친니 겹궁 민주위 중국 킬레 망부르 젠지 규규 더상기 중국니 균든 듄규 체겐 기급 지인바타 냠딥기 톱슈 첸부 직둔 뒤규 중국의 피지기 체시 세부율라 중규르기 퇴레 규지 14체유마세 락더 친뉴 첸부 디엔유지 주규 더상기 공기 중국의 띵주타 사르드 취십 르메 고인냠주지기 중국시 통칭회 나라내 유럽타 중국 지도 지비 제3체니 중국 등규 및 티웨마와르 쉔드 유지 로그르 린도
1: 중국 다왕아베 최진인의 손 FGK 친지组别 계급 업종의 숨러 고체미비 치탑 추억용내 라다 체디 콜레용내 FGK 친지组别 계급 창마타 친지组别 탈게 조고 슈기 계급 창마 추억양바탄 큰용의 캡에 고체미비 톱탄 응교치킨 변종의 진조의 계급 통말 결유 FGK 계급 망부민내 콜레시비 변조 펄슈 시엠바탄 총툰 송경진로 툰바 서법기 동도 년급냠토 내부지기 명예 투수 고체 매번이 중국 인구가 초경배 고내 고무지게 체로동외 체답 개진식인배 FGK 변조 펄교로 군디 동외 구슈 개진식도 결교인배 문진 체부시 로 FGK 총툰타 소레 진주부지기 최진인 세자비니 중국 초기 고체미비 치탑기 FGK 칠동 진주 뉴바 치로 조와타 수뉴신탄 토부에 튠제 초규르치바 티신 신뢰 튠제타 소뢰 튠제 레뉴 십차기 튠제제 촘제 초두 갸치르동와 탑주기 고급 코튠치바탄지 소뢰 피게타 리슈사르드 칠동 초두의 남배 판륜소 계급기 민체칼러 갸뾰르치베 문진치바시 콩고부 뉴틴 차바르토 제담 주미비니 중국 FGK 고체미비 치탑 제바티니 뒤접사비 중국타 FGK 레완직균 초보대비 무족 차주직 레지 주부타 주미이나 고체미비 치탑기 사니티기 신뢰 초교러 구문팀니 튠제기 수 뉴신탄 토로 주교타 대단 첩지 치탑티 지게키 마조켄 티웨망웨 콩고부루 마조 짐든 체바티 사네티게 리슈 망토 조교르 펜베교바마세 더돈 라제 능슈 동아규 총튠 신바타 튠기 신비 칠레 신덴바보 신소경 체디 콩고부르 피게키 사빈 딥토비 문진 체바시 나미비예 중쿠 지순 랑시 총자 코네시 송규티 추시 후다치 신규 나미비의 세리공시 내급 우슈라다변 아우터모부이 중국 FGK제비 고체 미비치답기 기급티 수능신탄토위 신뢰툰지 중국 칠동치바 토바르가위 고급기 끌콩시 뇌톱교시지주유 오주체바르신나 나미비의 랑샤티 콜리시비 지순총자 계좌치부유바타 仍穷축조타 센자 소차기 편디 체시통화제라디니 계좌취유 아우터모부이 고체 미비치답기 총튼탄 가주이키 규짐 나르웨 리수조교로 조람톱교시 티웨 쿠양라 펍둔키 쿠르교워 랑샤츠위비 나미비예 신뢰튼지 치동치체 망토조교시지주유 이집기 마글라비 신뢰공시 철로마 레눈키 레고조니르치교교바타 치동치 망슈기 투소 튼지 시제직잠 중코르 치동치교유 공시 칠동지니르 바나이 중국 총재 진탄이 시큰사마세 중국 통지타 캬지 소점 루퇴왕 대구 토담 치부소 태기 최시 천대이부티 이집기 칠동 총배 퇴기 최시 초용내 토르동교로 군대동회태 편도 유지 주기부시 간에 주둔 소배 직지 캐진 乔纳斯，中国国产米别企业的 FJK 新列坦，第二，苏联解体人坦集团批给了官地提表示，中国创建国库还将起步预备，干年扩扩坦执行农，新车，第三所。其中从白偏不同年抗体细菌点被变作了成为偏这三部龙素剧毒个性其中亚气动物坛吞在盲头动物用不盲头动物坛针对女不切入中物坛切记吞给满年马入中途不是越解决越不是干年诺日四部诺日四头他们去突然四句录制我阿山去中国 FJK 的国产米别企业接不贴 ，FJK 所列建的模特工地贴个团结，连续三对贴不贴，出个团结就去跟着买了，女企业可就解决了偏多有钱。加国周围来去切入当年，所证起明年马入东土不贴的企业，中国企业给加纳入马脚七百的岗位，以往国土不是有别，我真钱又不是。
0: 因为路线人我的南门坛随便阿吉里亚所几个年人鱼给吞过了西醋年吞了扩展努力生坛不大对吧连南门三对接切不鱼天天行列吞在南行日内穿不了的切不坛没人吞在内所有女人当头为从所的巧思批验出去了滚地当一把心我的南北年轻经济行不软于灵气庞马的浪费撒下了心度励志所感所知习尊不坛这个年你的连年起在对国内就把的新个月连年所着你心多立志找为年长都有把他对到都为推荐所你国的人立足推荐给道别心多立志所着天南五个月软于林给马就有句扩嘴天给你云了心对眼切中了三者切鬼面我就听给这边心多立志干部穿不了的整个局部有几限度人与林给配于你我的南给甘心我给心多励志吞归你一把他与龙体给刺骨穷为心多励志你我的南给艰难度给债员你都你三个老的背你心情给刺骨穷为心多励志地群激情吃你他果冻顶给心念借用给安唐不立于以及创办的亚切的东西我的南中央台三年行列底层给新对了采取投影地尊组织青年新都立志不在圈用的历史担心阮玉林给配于图新列地层给新都立志团建组织给周中组年地层忙不谈念不图七东给新都立志地组开团通知开了西皮的七八团地组推荐了快乐西部新列三部中年的团为了南给新列三部采集到了地组内部采集了规模单位开了接着日主局团建给不在开连帮团给拉给了这一部分明儿的舆论提高了我的南极新列三部采集团团别新都励志营地群激情刺激的阿东出击行不通可能是部新列三部著名的给天连帮团团团别新都励志营地群激情解决看你心有不信舆论提高新列的增给本日离不成期新都励志以部采团创始人团切入东西按照新历六十个日期开展案例，地主推送了巨人食品组织团内部南征广州了人们的前行，推送所经典资料团，经过撤入给广州吉普火车当地，新都荔枝团镇只有给北镇的采集两百人建立前年，以及创办人团巨人建立点不起有几些有不信。四边给巨人团来批给当年，北大人团切入当有不的。四边年快乐时被九六团九六农团结的几个七十人不谈，九六地群激情趁年的出脚先不提，快乐时被九六地群给袭击几成员。九六年四边给边角的老道开进新兵问题，九六农团提醒只有团在送进你咱们七十多七个月。城西三区两万八的钱呢，年度你三个六月到啊九不年，年度你走住六月到啊谈不怕的。四边给九六农七十多七次，短期送出来给我提，推送来解决就咱们拍我谈。七十多七次，俱乐部给我们通知了交送谈，请我短来给你。一个提七十多团在开进的车子口里。四边给九六农团来年末增组给今年的赔礼是，罗九长空。四边给艰难度九六农忙起我四送七个月。然而王伟他们就不大管不谈，所有人当谈，心对给永不一个嘛不赢。大家九六农团来四边给新立团来建批一个明白的口里有钱我就钱多。天天团来多不起的东西四边给九六地主年连年爬的给实际间给团来扩展火大队员。一个题快乐支部九六农七中起来作为马脚起笔一万顾不谈 Kelele gyurim shibu dibzu tan tokba lenu chirzon chiegi legu bigiru guja chiegi. Majo yuji kodroy tan buzele dengzin chiba tan tuyucong, sanetigi lechu bi zennu chuzi tordan yu. Kelele tedagi ca chubi chirzon chawar dini, sibingi gyuru num chomri gagi le judi, tuyanzen zemlingi sajo kaadu chirzon ki, chomri guba tan ze chubi chokji tiwe nama jendu kiro chiegi. 明儿, Sibing Guru Num Tunlela Song Yung Tubi, Tongmi Tungu Sumju Soji Mingta, Song Yup Tubi, Sagam Gi Tunda Sum Yubashi. Gigup Ti Guru Rawa Gajin Chuzanga Zamki, Mungwita Laze Dung Shu Chirdani, Ginde Guru Num Tunze Zone To Pigi Dandi, Zejubi Titan Tan Jang Togi Guguta, Tambu Nimi Yuar Chihu. Pelisi, 明儿 Sibing Guru Naga Nigilhazam Gisin Chibata. 나가참아라 튜무무인비 초아탄 치심된라 계지르 튜레기 계자 추세 균체메버 체론조신 유지신도 아르지지이 커스르 튜레레 튜기자네 징네 유고르기 융보 파르네당와디 사할라치단기 창샤르 규기 아지지이 와딩아디라 커스르 동보 유룬티기 밍듄총비 추규르기 동보르 규르히 아지지이 징네디 젠기 돔지기버르시나 기급테라 커스르기 동보 치체동 급기 주유비나 미넨 제부 튠비 커스르기 동보 치체동 초기 십주 유바타 로르르 튠보 튠치 갸다 니슈시니 콜레시비 커스르 튠기기 기급 앙 시바르 리바타 튜송 에비지기 커스르 치동기 기급 치슈 경시 밍아르 아지지이 커스르 튠제 기급 탄서구 급줄 하삼라 치동 치규바타 기급티 치동 총비 튠조기 조시 쉬운바 나스디 Nyedong yisenga loro, kuzur chirdong chi ce agur tongjiru si sin yu. Kuzur tuyunle piyege le gundi dongchi, ajiri yi nyewe lo si jin, ro gyurgi si ju mangpo tuyumbata. Tiye na, kuzurun dipzu gyadargi chashi ta, kuzur tuyunle piyege namjan so cundu. Kuzur tuyunle piyege chargo yu shirsung, ajiri yi, kuzur tumji le nun sojata, chomri nirgyongi chagin gyongyuru nga zunne. Kola jibyun zechu chomshi guyogu sabadan chambata, kuzur tunzegi sur nirinda ta, jiyongi benjiru penje chiru donxin yuji xindu.
1: Nyinxie kong lo afrike kaipu qilin congso ki zhuxi falu ki, zargui bie jiru tanglin qigab. Kola jibyu rengxin ki zhenlong nyinxin mangtu chowa ta, geji tuibab myongzin qi la gyundo mawe gyabchung wo, kola jibyu jugyong chuigui, Kualashibu jyugyong le ngarwe shunglun gyabata, tuku cangtuo dongchi, zhongkui lozhe tan zhongkui chuxi gyesu pyugyu. Kualashibu jyugyong chuigui miyu ni, tiwe shungchang luktun ki Kualashibu jyugyong mala junbar gundi donga ta. Nyamzhu nyamzhu nyamzhu jiegi Kualashibu jyugyong nabasik ngungyur chegyu ti yinbi. FGK gyekab suybi Kualashibu lozho gyekab le tuynin kechin din yuji song yubshi. Faluki, Kualashibu Jugyong Mala Gyurju Le Gundi Dongwani, Tuyre Pekye Gi Dongmi Pechon Sikshi. Tayyu Gi Kualashibu Jugyong Mala Le Tuygu Mi Changwa Ta, Lukta Mi Tunbi Chashi, Mangbo Gyur La. Lakbar Tu Nupcho Gi Kab La Le, Cho Gyan Rinlu Ta, Songgyong Rinlu Langlin Da Ne, Cho Ma Rinlu Le, Dabdi Cepchin Sui Bi. Kualashibu Jugyong Ki, Tse Yi, Nyeri Xin Nguyen Se Tuygu Zho Xin Yu. 先呀 FGK 계급카키 Kongki, Kualashibu Lhojo Gekab Ni, Kualashibu Jugyong Le Shukin Ta, Ligibu Ken Kechin Si Kenpa Ta. Kualashibu Jugyong Chugui, Pekye Zhoxinbe Gekab Ki Luktuun Gui Kuru Tukur Che Di. Kualashibu Jugyong Chu Ti Ni Ki, Gizhen Tiwe Chiwa Dunbar Gapgur Chi Gui Si Sumpa Ta. Faluki, Kualashibu Jukyong Chukwe, Lolo Nyamle Le Shunun Gyaqchi, Gwinnun Sarba Nebati, Kualashibu Lojo Gekabgi Lugtun Kiwa Tiwe Lekbe Gwone Sungkyong Chekyur Pento Yu. Kualashibu Jukyong Gyurju Ta, Tugu Changdo Dongken Ki Gizhen Tenbe Dupshu Yinbe Chungkwe, Chachu Ngwe Gito Ne, Kualashibu Jukyong Tiwe Shungchan Ta, Lugtun Ki Chonsu Peke Chungwar, Gwindi Da Yueji Sung Yubshin. Faluki, Chungkuta Afrika Nyamle Le Bishane, Chungkwe Afrika Gekabta Nyamto, Lagze Sibita, Nubuzu Gyungte, Nyamle Huda Chedi, Jaglamtan, Jigdenpurgu, Chachonso Kepkonso, Afrika Guntu Rungwe Pige Le Tungin Jane, Afrika Gekab Kualashibu Chengzin Jugyong Le Shubba, Kukab Kodun Cheyu, Chungkwe Mozambikita Nyamle Chedi, Gyazu Sungkyong Namchan Bine, Sanetike Gyazu Genkam Jugyong Le Gundi Da Yujita, Faluki, Nyamle Laglin Tiri Sugun Rokyorki, Chua Gyangbe Chidan Li, Tseke Chone, Nubu Zugunta, Tunle Piki Jugyong Ligdongki, Kurgyu Sambushik Chadi, Afrika Gekab, Kualashibu Jugyong Malagyu Juta, Tugu Changtu Dongwe Na Huta Shugyur, Kepde Dongchokbe Nyamnyong Kodun Che Yueji Son Yubashi. Faluki, Kualashibu Jugyong Chugwe, Kualashibu Ta, Kuykongi, Chongman Lamzuki, Rangwegi Likchar Shichune, Gizhantinbe Nubutunbar Gapgur Chedi, Tongchung Rengxin Ta, Xien Chirbu Rengxin Ki Guji Kengrong Guo Guibin Unzin Chibata. Kongki, Afrika Gikabgi, Afrika Nanji Ta, Chungu Ta, Afrika Nyamle Lingdi, Guji Lamji Ki Nyamchun Chogoso, Chongman Nyamle Lamzule Dine, Kualashibu Ta, Kuykongi Letun Le, Huda Shubta, Nyamle Le Shungnun Gepdi, Chogyang Rinlu Tan Sungkyong Rinlu Le, Ngogui Chi Gui Si Sung Yubashi.
0: Jarbingi Mangzhu Sobata Mangzhu Kashigi, Jisi Dunyi, Tugyo Chumshundu Chomgorun Dunzum Chene, Gaoshi Siwangi, Seme Rengxingi, Chunja Chirdungi Gagi Lugdu Dungwata, Mokbun Gagi Dungwata, Zetim Le Sobju Gyabaso Le Gundi Dungwi, Ningin Jojo Le Ngogui Chi Yubashi. Dozo Na Shugin Shigi, Kozun Swar Dine Benjur Larsu Chiba Ti, Gigab Yungi Benjur Siju Ti, Magdun Kajosu Choglun Chishin Yuba Zeshi Chitu. Ngarangi Sambara, Gigab Shengi Magyala Koye Chanchi Chirdong Chiban Didabuni, Jarbingi Zawa Nini Bimirungi Chajuji Inbi Ngunzin Chigi Yuji Chintu. Dozo Na Shugin Gi, Tata Gaoshi Shibi Gejitani, Jarbingi Zamli Magjin Nibi Gap Chaju Khan Bimi La, Rangyun Rangda Magjibi Mungshi To Shibishishi. Lugyu Tiego Le Gaoshi, Geja Tsiji Gyan Shigme. Nye Tundir Tezum Gichung, Rangyun Rangda Yabu Che Mibi Gengi, Ngara Nen Jarbin Tini, Lariyan Tengatan Jigsung Yinbi Lengbu To Yuyu Tela, Semche Chimbun Duji Shintu. Duzo Na Shu Gengi, Ngara Nen Jarbin Dini, Mokchu Gi Chosun Choshin Yubi Ngunzi Chigiyu. Jarbin Gi Tenga, Chungku Ta Ishi Gigab Shinda La Zinzu Gi Mokchu Lambani Ajan Jumeji. Yinliya mithizu deesimbi lukyu la rangyun rangda zawanyini chikimintu. Tajikonzu lariyan mokchu lungzi chikiyu. Terden tuandaan diji ngarane bedi ngunzi jitun chidab chewata. Semdi ne gaoshi kangyo sidi le pabgyu rawa chikiyu jishintu. Duzo na shugengi, jarbingi, zamli makji nyibiji shidi zachim denbib chiyu. Taji gaoshi siwangi, jarbingi mokchu chigi cega tenam durzi chidi. Jarbin di ni zinzu mokchu longtu bi gigab jidu nyurun jugu yubi. Chidang tira, nganzu ngogu tajidu chegyu yinxi xindu.
1: Yire nyanchu lekongi jizi ge ningki torin nechui xinke minne geja longtu zhangne. Yiren choma ki pundi ta mimi namchu jeti, arima ki tajui mokchu sumle dongdi dangwe. Tajui mokchu sumbu ti, tabshi mi bar, homo tsu tsuku ne ka chay gui chung yu ji xie xia. Yiren qinzhi biu jin ce bi nin ti re, yiren ki qi tu gu chi min na. Muji ta ba, hama ne yi, ming ye cha tuan ka tan tu bab gi pi rim le kyun yong ne cun zin tu bi yu bi. Cha ju yu ce ren yi gi wang cha zhe bi wo bi xin yu. Xian yang yiren gi, er chua gi dun bi qu xi ru chung zhe kang yang dun mi la. Ari chuo le lian qia yang qie mie ji xie yu bi xin. Ari biu ri gi ji zi dun ni. Ari chuo ne cuo do cun zin ki du shu jie ti. Cong zhui chu xin, huo mu ci cu gu ne zhuo gyu qi bi rang mu qiar gui si ru we qia ju la ri yang lak lin de gu tab xi cui xin yu. Ming er la ri yang guo zu gu tu cui xi bi zhe ka se mie gia. Ge song bui biu ri gi ju bi tu cui ni. ཁྱི ཕྱད མི དང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지지 싱글링게 콩셀리 체인준 슈케 미마 갸줄라탄 조가이 리젠킹 군난케 저시 상플라시 샴리알 헨게네 모투 중앙 롱팅인 텐지케블리코 벽에 틀름 더 구지 슈비에 리젠 신다남 신조나조 디타니 키랑기 스조 딩유
1: 바세강게 저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 튼유타 십시르기 체진 세부통 투비에 로데부낭초
2: 제무디잔바 차당아진 용잠 규비네 디타니아 핀도 요시
3: 디타니 키랑키 시어보어도유
4: 시엘라 주베지리아 공부갸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1: 내가 두드잠바 깡고르 시험비는 류중 용외 마세 펜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토그르다
3: 디타니 키랑키 차나유
1: 키니 이와치는 퉁구 양갸르 피쥐동토
5: 기구체제 롱주 양스체는 디타르 펜도 첨부 요시
3: 디타니 퇴탄 남부군도 도난 차구비 청와시인
1: 류중의 강람 원장기 준식기 디국의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3: 디탄기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